0: 5월 26일 화요일 첫 곡은요. 김태우 사랑비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설레쇼 김영은 은빛수녀입니다. 7207님이 사랑비 들려주세요. 오늘 비가 온다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랑비는 언제든지 와도 좋죠. 사랑비니까. 그죠? 아, 연휴 어떻게 잘 즐기고 오셨나요? 싫은 것도 해야 좋은 것도 할 수 있다. 공감되시죠? 힘든 일도 해야 내가 기분 좋은 좋아하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제 다시 일상을 시작하려니 몸은 조금 뻐근하신가요?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가볍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다음 연휴는 언제 오지? 하고 달력 넘겨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곧 옵니다. 어느새 5월에 분주했던 기념일들도 하나둘 지나가고 있고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셨다면 매 순간이 뿌듯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 수녀님 통통하신 음성 들으며 기분 좋게 출근해요. 하트 5672님 아우 통통한 음성 좋습니다. 아우, 표현 너무 좋아요. 기분 좋은데요? 괜찮네요. 김정배님은 늘 편안한 진행 감사하다고요. 편히 들으며 일할 수 있어 좋아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편하게 기분 좋게 이 시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전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이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걸까? 김밥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온갖 재료가 한 몸으로 잘 어우러져 뭉쳐야 비로소 맛있는 김밥이 되니까요. 어떤 재료를 품느냐에 따라 김밥은 또 수많은 이름으로 환골탈태하기도 합니다. 치즈를 넣으면 치즈김밥, 오이 하나가 들어가면 오이김밥, 멸치를 넉넉히 넣으면 멸치김밥, 어묵이 들어가면 어묵김밥. 다른 김밥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만의 색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참 멋지죠. 김밥에 달걀과 단무지가 기본 맛을 잡아주듯이 우리 삶에도 성실과 근면이라는 기본기가 있죠. 처음에 김밥을 쌀 때는 발이 필요한데요. 세월이 흘러 내공이 쌓이면 손으로 꾹꾹 눌러 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또 우리 어머니표 김밥이죠. 간혹 옆구리가 터진 김밥도 나타나지만요. 사실 그게 또 더 맛나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꼬투리가 최고의 맛 아닐까요? 우리네 인생도 열심히 살아가다 가끔 오류가 생겨 옆구리가 터질 때가 있지만요. 그 흐트러진 과정마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인생 맛이랍니다. 그런데 김밥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터진다라고 하는데요. 비빔밥은 조금 다릅니다.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야 하지만 밥알은 고슬고슬하게 흩어져야 돼 제맛이 나니까요. 연휴를 보내고 돌아와 몸과 마음이 조금 따로 논다고 하더라도 옆구리 터진 김밥도 따로 노는 비빔밥도 모두 저마다의 맛이 있듯이 우리 삶도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맛있다 맛있다 생각하시면서요.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맛있게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빌 위더스 러블리 데이. 51553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네요. 노래 들으면서 이 러블리 데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세어봤어요. 30번도 넘네요.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5154님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주신 사연입니다. 5월에 실록을 바라다 보는데 문득 참기름이 떠올랐어요. 참기름이요? 반짝이는 그 빛깔이요. 흐흐. 꽃이 피었다고 햇살이 눈부시다고 반짝이는 것들은 반짝에서 일렁이는 것들은 일렁여서 참 아름다운 5월의 풍경입니다. 가끔은 웃어주었던 수녀님 멘트.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행복해져요. 가령 화날 때는 숨 한번 참고 상대방 입장 생각해 보아요 하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러블리하게 사연 주셨어요. 오일로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연휴 동안 혹시 김밥 사들고 봄나들이 다녀오셨나요? 저도 김밥 먹었습니다. 아, 김밥 맛있어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김밥은 뭉쳐야 산다. 비빔밥은 흩어져야 산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비빔밥 하실 때는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살살 젓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숟가락으로 막 비비는데 사실은 젓가락으로 젓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밥알이 으깨지지 않고 고슬고슬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비빔밥, 김밥 어떤 메뉴를 더 좋아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김밥, 어떤 때는 비빔밥. 이거 우리 한류 K푸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은 메뉴 중에 하나죠. 왠지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나요? 오늘도 우리 러블리 데이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화요일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구절들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글도 함께 나눠주세요. 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좋은 글들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백은의 이름은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도경수님이 신청하셨네요.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도윤주님이 신청하셨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마음 양식이 담긴 구독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매달 당첨자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그리고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인데요. 프란체스코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두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나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점 모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소요시간 약 5분이고요. 소정의 사례금까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우리의 CPBC 라디오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153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실눈 뜨고 출첵합니다. 아쉬운 5월 마지막 주 더욱 행복하세요. 그러게요. 우리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행복하게 이 마지막 5월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160님은요. 손주, 손녀, 며느리랑 제주도 여행하고 왔어요. 힘들면서도 좋은 여행이었어요. 여행이란 건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다녀오면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피곤한 그 피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도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6161님 장훈숙 사랑, 2037님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두 곡 듣고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복잡한 출근길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이채 시인의 시 5월에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 전해드립니다. 가슴으로 다가오는 구절이나 5월에 대한 단상들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당신이 빨간 장미라면 나는 하얀 안개꽃이 되고 싶어요. 나 혼자만으로는 아름다울 수 없고 나 혼자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당신 없이는 온전한 풍경이 될 수 없는 꽃. 당신의 향긋한 꽃내음에 취해 하얗게 나를 비워도 좋을 꽃. 그 잔잔한 꽃잎마다 방울방울 맺힌 그리움으로 당신만의 고요한 배경이 되고 싶어요. 가끔 당신의 빛깔이 지칠 때나 가시돋친 당신의 가슴이 아플 때면 당신을 위해 하얀 노래를 부르겠어요. 눈 내리는 어느 날 한 마리 겨울새가 불렀던 그 순백의 노래를.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알알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애원하듯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꽃.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이대로 하얗게 잠들었으면. 당신 곁에 있으면 작아서 더 예쁜 꽃. 여린 꽃 숨결이 멈출 때까지 소망의 은방울 종소리를 울리며 당신과 단 둘이 사랑의 꽃병에 영원히 갇히고 싶어요.

이소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한 줄의 행보, 이채 시인의 시 5월의 당신에게 띄우는 편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5월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사랑의 달, 감사의 달, 장미의 달, 그리고 우리 성무성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 이 시 첫 구절, 당신이 빨간 장미라면 나는 하얀 안개꽃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화려한 장미가 되고 싶지 않나요? 아, 이 매혹적인 빨간 장미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아마 하얀 안개꽃이 아닐까요? 나 혼자만으로 아름다울 수 없어. 나 혼자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 당신 없이는 나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없어. 야, 어떻게 이렇게 역시 시인은 대단합니다. 이 사랑이란 어쩌면 내가 주인공으로 돋보이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고요한 배경이 되어주는 일일까요? 안개꽃은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지 않잖아요. 그냥 자잘한 꽃송이들이 모여서 자욱하게 퍼지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개꽃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장미꽃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목받는 장미형인가요? 아니면 배경, 누군가 보조를 해주는 안개꽃형인가요? 아니면 장미고 싶어요? 안개꽃이고 싶어요? 아, 당신이 빨간 장미라면 나는 하얀 안개꽃이 되고 싶어요.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또 여러분은 안개꽃이고 싶은지 장미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백은의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예, 남편 차는 평화방송 늘 고정 채널입니다. 7880님 맞아요.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남편 토마스 씨 차 타고 이동 중에 있는데 수녀님 방송 듣고 있어요. 옛날 가요에 마음이 촉촉 접어들고요. 우리 엄마 96세신데 주간 세터 보내드리나 땀을 뻘뻘뻘. 일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애쓰시네요. 7880님. 96세시면 주간센터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실 수 있다라는 게 또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애쓰셨어요. 예, 부모님에게 하는 우리의 효도의 마음은 늘 할 때는 힘들어도 돌아보면 또 뿌듯합니다. 3435님이 달콤한 두리안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눈물이 나요. 노래가 이러셨어요. 노래 들을 때 저도 이소라 씨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요. 그냥 노래 가사는 생각 안 해도 그냥 목소리 자체가 시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지문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오일오사님은 이거 시인가요? 너무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5월은 꽃잎처럼 어여쁘고 초록으로 싱그러워 햇살 가득 머금은 바람의 설렘이다. 5월은 비에 젖어 촉촉하고 실록으로 일렁이며 강물 같은 윤슬로 반짝인다. 노을로 지는 그리움이다. 5월은 은빛으로 은빛으로 차올라 물들어가는 사랑의 충만함이다. 이 아름다운 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주제와 딱 맞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주제, 마치 주제 사연 같습니다. 5153님 고맙습니다. 박기영의 아네스의 노래.

박기영 아네스의 노래, 2732님이 신청하신 박학기 비타민까지 듣고 왔습니다. 2732님은 생일휴가로 오늘 쉬고 있어서 오랜만에 방송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신청곡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이렇게 쉬는 날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고, 오늘 생일이신가요? 생일, 만약에 생일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3764님은 저는 아이들한테는 안개꽃, 남편한테는 핑크 장미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안개꽃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장미꽃이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일 오늘 이채 시인의 시 한 편 했는데요. 당신이 빨간 장미라면 나는 하얀 안개꽃이 되고 싶어요. 5월이 저물어가면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안개꽃처럼 머무러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빛났어요 라는 아름다운 한마디 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참 좋은 여러분 기다릴게요. 끝곡 나윤선 안개꽃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가득한 커피를 마시다가 순간 머리가 찌릿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걸 브레인 프리즈라고 하죠. 신기한 건 우리는 그런 순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묘한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매운 음식을 찾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것도 어쩌면 같은 이유일 텐데요. 익숙한 것만 반복하기보다 조금 더 새로운 감각, 조금 더 강한 자극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물론 다양한 핑계로 현실에 안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새로운 내일을 상상하는 마음만큼은 남겨두고 싶네요. 자크 오펜바흐의 가이데 파리지앙, 오페레타 유쾌한 파리의 여인 오버처. 자,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오페레타의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크 오펜바흐, 가이테 파리젠, 오페레타 유쾌한 파리의 여인 오버처 함께 들으셨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출발했습니다. 자, 찰리 채플린, 찰스 스펜서 채플린의 The Terry Theme from Limelight. 이 Limelight도 참 애잔한 영화죠. 그리고 La Violettera from City Lights. 그리고 Je cherche après Titine, Modern Times 중에서 또 듣고요. 또 Limelight 중에서 Awakening, 깨어남, 그리고 또 모던 타임즈의 테마, 이렇게 찰리 채플린 영화 모음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자, 누가 이 멋진 영화 음악들을 녹음했느냐?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슈빌리 그리고 니콜로스 라흐벨리가 지휘한 룬트풍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정말 찰리 채플린의 이 무성 영화 그 애잔함 속으로 빠져드는 또 즐거움도 있었던 그 영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라임라이트, 시티라이트, 모던 타임즈의 테마곡들 쭉 들었는데요. 찰스 스펜서 채플린 곡이었고요. 바이올린의 리사 바티아슈빌리, 지휘의 니콜로스 라흐벨리,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제2회 PCMF 평택 실내악 축제, 평택 아트센터에서 실내악의 깊은 울림에 물드는데요.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리죠. 이번에는 콘티누움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음악적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4일차 클라이맥스 오브 하모니, 울림의 정점. 6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알렉산드르 버르진의 스트링 섹스텟 현악 6중주 D단조,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미리 복습 예습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브릿지의 스트링 섹스텟 현악 6중주, 그리고 안토니 드보르작의 슬라브닉 댄스, 슬라브 춤곡, 조지 거슈인의 Someone to Watch Over Me, 그리고 니콜라이 카푸스틴의 Sinfonietta for Piano Four Hands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또 루이시 보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현악 4중주 두 개가 모인 게 더블 스트링 콰르텟입니다. 1번 D단조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 바이올린의 송지원, 황인영, 비올라의 김상진, 정승원, 첼로의 주현선, 최경훈 이렇게 그때 출연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셨죠? 그 바이올린의 김다미, 이우일, 비올라의 이수민, 홍진선, 첼로의 이상은, 홍채원, 또 피아노의 로버트 샤넌과 피아니스트 송혜원이 함께 해주고요.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예술 감독이 또 함께 참여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그리고 이렇게 비올리스트 정승원 씨까지 함께하는 무대에 여러분께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평택으로 가는 이 티켓 제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 가운데서 두 번째 곡, 불타바 강입니다. 몰다우. 자, 테오도어 쿠샤르가 지휘한 야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스트라바에 있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불타바. 아, 이 불타바 강 정말 그 뭐 한강 같은 이 프라하 체코의 또 젖줄 아니겠습니까? 테오도 쿠샤르가 주연 야나첵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오스트라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후궁 탈출 KL번호 384. Wenn der Freude Tränen fließen. 자,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이 곡, 아주 또 테너, 모차르트 테너의 전형적인 작품이잖아요. 테너 롤란도 비아손이 노래하고요. 야릭 네제세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오페라 후궁 탈출 KL번호 384 가운데서 Wenn der Freude Tränen fließen,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벨몬테의 테너 아리아 롤란다 비아손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야닉 네제스강이 지휘한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였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빚는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작가 이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이상은 큰아버지의 뜻에 따라 1927년 지금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신인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졸업 후에는 조성총독부 건축기사라는 안정적인 직업까지 얻었는데요. 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모욕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죠. 결국 그는 그 답답한 현실과 내면의 고통을 문학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1930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잡지 조선에 장편소설 12월 12일을 연재하며 본격적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했고요. 이후 이상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비구, 보산 같은 필명으로도 여러 작품을 발표합니다. 낮에는 건축기사로 일하고 밤에는 시와 소설을 쓰며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살아간 셈인데요. 그 시간 속에서 이상은 기존 문학의 틀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낯설고 실험적인 문학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니까 프란츠 카프카하고도 좀 닮아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막스 브루크의 8개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소품, 작품 83, 그리고 7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비바체 마논 트로포, 필론 트리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의 필명 이상의 유래를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친구이자 화가였던 구본웅에게서 받은 미술 도구 상자에서 비롯됐다는 설인데요.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구본웅이 오얏나무 이자가 들어간 나무 상자, 즉 이상자를 선물했고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가 이상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앨범에서도 스스로를 이상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반면 친구 김기림 등의 증언에는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던 시절 현장 인부들이 그의 성을 김씨가 아닌 이씨로 잘못 알고 부른 데서 필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이상은 화가 구본웅과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만평에서는 이상을 세련된 옷차림의 멋쟁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남겨진 사진들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 봐도 감각적인 옷 맵시와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죠. 계절과 상관없이 흰 구두를 즐겨 신었고 영국식 넥타이도 자주 착용했습니다. 특히 창백한 인상과 붉은 입술 때문에 한번 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 앵프롱듀 작품 90, 도이치번호 899, 4번 A플랫 단조 알레그레토,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4개 앵프롱듀, 즉흥곡 작품 90, 도이치번호 899, 4번 A플랫 단조 알레그레토, 피아노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연주였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2부에는요, 장일범 유쾌한 초대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문예츠쿠 에인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또 바이올리니스트, 정말 전도 유명한 또 우리나라의 이현정 양, 여러분 또 잘 아시죠? 이현정 양이 또 이제 2부에 출연해서 멋진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거든요. 최근의 소식도 많이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CPBC 라디오, CPBC FM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 꼭 함께 만나볼까요? 로베르트 슈만의 스트링 퀄텟 현악사 중주 3번 A장조 작품 41의 3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제트마이어 퀄텟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성령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창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너무나 우리에게 반갑고 또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놀라운 재능과 아주 화려한 테크닉과 이 탄탄한 기본기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무대에 설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또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또 최근 또 3월에 나고야의 무네츠쿠 에인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당당히 또 우승을 차지한 우리 자랑스러운 이현정 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와, 그 옆에 또 오늘 깔맞춤 하셨나요, 두 분이? 아주 옷을 비슷한 색깔로 베이지로 예쁘게 입고 오신 우리 피아니스트 홍서유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와, 홍서유 선생님은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거의 뭐 전속 우리 피아니스트처럼 많이 나오셨죠. 꽤.
6: 아, 네, 네, 맞습니다.
4: 그래서 뵐 때마다 이 안정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6: 네. 정말로 올 때마다 너무 좋아서 네. 언제든지 피아니스트가 필요하시면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4: 아, 좋습니다. 야, 이렇게 천군 만마 같은 우리 또 홍소유 선생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무 반갑게도 우리 이현정 양 왔는데 자랑스럽게 우리 2026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달력. 이 달력이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갖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약 100매 정도만 딱 찍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2월에 바로 이현정 양 그리고 홍서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연주하나 이렇게 살리에리처럼 보고 있는 장면이 아주 그 생생하게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자, 요 하여튼 주인공 이현정 양이 또 해가 갈수록 또 놀라운 연주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 아주 멋진 콩쿠르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5: 그냥 평소와 똑같이 연습하고 지내는데 네. 요즘에는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빈다면.
4: 어떤 책을 읽어요?
5: 소설이나, 제가 예전부터 영어 책, 뭐 판타지 이런 책을 좋아해가지고.
4: 그럼 판타지는 어떤 거요?
5: 막 비현실적인 세계 같이 뭐 마녀 나오고.
4: 마녀 나오. 해리포터? 그거 다 읽었어요?
5: 해리포터는 안 읽었어.
4: 예를 들자면
5: 밀드릿 허블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영화로 드라마로 네. 봤다가 너무 좋아서 책으로도 읽었어요.
4: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보게.
5: The Worst Witch, Mildred Hubble.
4: 밀?
5: Mildred Hubble.
4: Mildred Hubble. 아, Worst Witch. 아주 가장 사악한, 가장 나쁜 그런 마녀군요. 예, Mildred Hubble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나요?
5: 네.
4: 자, 그러면 그런 환상의 세계, 판타지의 세계가 연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5: 네.
4: 오, 어떤 도움이 줘요?
5: 뭔가 상상력을 더... 아이디어 같은 걸 좀 전수시키는 것 같아요.
4: 야, 또 독서가 큰 도움이 되는군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좀 설렌달까? 뭐 이런 순간들이 언제 있을까요?
5: 요새는 네. 연습할 때마다 설레는 게 제가 악기를 엄청 귀한 악기를 모셔가지고 너무 하루하루가 설레요.
4: 모셨다는 이야기가 아주 정말 조선시대 같구나. 참 좋은데요. 이야, 이 악기를 모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일본에서 열리는 나고야에

0: 문예츠쿠 그 에인젤 콩쿠르에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 요 악기를 3년간 이제 대여를 받았는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그 악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또 회사더라고요. 근데 뜻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니까 자, 역대 한국인 수상자 2013년에 양인모 2위, 이유진이 2015년 3위, 2013년 2위, 김계희 2017년 1위, 또 이재욱 2017년 3위에 이어서 금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현정 양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한국의 또 2등은 최주하, 3위는 임혜원. 이렇게 해서 한국 연주자들이 모두 1, 2, 3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했다면서 역대 몇 살인데요?
1: 만 15살.
0: 15살. 와. 근데 어떻게 우승을 차지한 것 같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딱 심사위원들 이렇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1: NSQ 때도 제가 연주가 끝나고 되게 한 전설을 이렇게 30분 동안 보는 것 같아 신기했다라는 소리를
0: 와,
1: 들었었는데,
0: 전설.
1: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들은 것
0: 와, 나는 전설을 보았다. 그러면 I'm a legend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데.
1: 살아있는 전설.
0: 살아있는 전설, living legend. 야, 좋습니다. 15살이 레전드가 됐네요. 홍서희 선생님 같이 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땠어요? 그 실황, 그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2: 근데
0: 같이
2: 심지어
0: 치셨으니까.
2: 현정이가 그 16명의 참가자 중에 1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사실
0: 1번이면
2: 한편으로는
0: 사실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2: 예, 그리고 이틀에 나눠서 경연이 되기 때문에 첫날 1번이었기 때문에 그 걱정을 굉장히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임팩트가 되었던 게 아닐까.
0: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2: 그쵸.
0: 넘어가는.
2: 가장 어린 친구가 연주를 이만큼을 보여줬으니 그 뒤에는 기대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되게 고전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참가자들이.
0: 막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이 보였습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연주 먼저 첫 번째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연주도 듣거나 봅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가거나 좀 기다리지 않는 편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1: 그냥 앞뒤 순서들끼리만 보고
0: 보고.
1: 그랬던 것
0: 하긴 뭐 그걸 다 있으면 좀 귀도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가서 또 자기 할거 하고, 그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예츠쿠에서, 이제 문예츠쿠 바이올린, 그, 엔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했는데,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이 생생할 것 같아요. 발표했을 때, 당연히 나지,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어머! 정말 나야? 막 이렇게 깜짝 놀랐나요?
1: 아, 저는 근데 그 부르실 때 5등부터 발표를 하시는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 갑자기 제 이름이 첫 번째로 불린 거예요. 아, 그래서 속으로 아, 그냥 5등 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1등이었더라고요.
0: 정신 차려보니까 1등부터 부른 거예요?
1: 네.
0: 대단한 콩쿠르다. 어떻게 1등부터 부르죠? 그다음 1등 부르고 2, 3 이렇게 나가요? 이야, 굉장히 그 파격적인 콩쿠르네요. 정말 너무 멋있는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어. 그 지금 이제 가져오신 게 스트라디바리우스 아닙니까?
1: 네.
0: 이 악기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모실 거예요?
1: 아, 제가 그 콩쿨 끝나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봤을 때는 되게 그 악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쓰고 보관되어 있었던 악기여다 보니까 되게 소리가 먹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서 소리가 좀더잘 나고 있는 것
0: 깨어나게
1: 같아요.
0: 해줬습니까? 어웨이크닝?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안 쓰다가 쓰게 되면 악기가 이제 그때 반응을 다시 하는 거죠. 꿈틀꿈틀. 영원히 살아있나요?
1: 지금 좀 살아나는
0: 위치가 나오나요? 워스트 위치.

0: 야, 그럼 정말 그 악기하고 영혼을 교류한다는 말이 진짠 것 같아요, 그죠? 야, 서로를 알아간다. 이게 대단한데, 그럼 서로를 알아가는 지금 와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연주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요 곡, 베토벤 곡은 콩쿠르 때 연주를 했어요?
1: 아니야, 요번에 처음.
0: 처음 했어요?
1: 네.
0: 와, 이거 베토벤 지금 이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디장조 작품 12의 1,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를 해줄 텐데 요거를 공부하면서 이 곡은 어떤 곡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1: 이 소나타는 다른 번호와 다르게 처음부터 되게 위풍당당하고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피아노랑 같이 악상이랑 이런 써있는 표기들을 뭔가 더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0: 이야, 그러면 두 분의 연주 너무나 기대하면서 자리로 한번 가주실까요? 자, 바이올린의 이현정, 피아노의 홍소유 두 분의 연주로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디장조 작품 12의 1. 자, 이 청년기 베토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죠.

0: 네. 자, 루트비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D장조 작품 12 1번 1악장 알레그로 건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그야말로 베토벤의 청년 시절이 느껴지는 그런 곡을 또 이현정 양이 아주 그 베토벤 젊은 시절을 상기시켜 주듯 연주를 해줬습니다. 뭔가 이 힘차고 굉장히 뭔가 튀어오를 것, 통통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이야, 좋습니다. 자, 일상 와 이현정 양 유클로 알게 되어 관심 갖고 있었는데 문예츠크 소식 듣고 반가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심해요. 그 책의 번역 제목은 꼴찌 마녀 밀드레드라고. 밀드레드. 아, 그렇군요. 넷 그 OTT 드라마로도 있다고 올려주셨고 책도 8권 시리즈로 번역되어 있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세호 씨, 이현정, 홍소연님 안녕하세요. 응원하러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홍소유 선생님은 5월달, 이번 5월달 달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하신 분이 저 외에 양성호 선생님하고 함께 한잔 이러면서 이렇게 즐거운 또 5월을 활짝 또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저는 굉장히 좀 뜻깊었다는 게 그 제오르지 에네스쿠 콩쿠르가 로마니아에서 열리잖아요. 네. 부크레슈티에서 했죠. 네. 그 이제 부크레슈티 로마니아 사람이니까 이 에네스쿠 콩쿠르이 35세 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콩쿠르인데 거기서 최연소 또 준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1: 13살 때.
0: 13살 때. 그럼 위에 그 언니 오빠 전 세계에서 온 언니 오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어쩔 수 없나요?

0: 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라서. 자, 그때 엄청나게 그또 찬사를 받았겠는데, 국제적으로. 그때 그 함께 했던 그 심사위원장이 누구였나요? 심사위원장은 기억 안 나요?
1: 에네스코예요?
0: 예.
1: 여러분 계셨는데
0: 기억나는 심사위원 이런 분들.
1: 이름 잘 모르겠어요.
0: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르노 카피송 하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콩쿠르에서 입상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면서요?
1: 네.
0: 그 어떤 그 음악회였어요?
1: 에네스코 페스티벌이라고,
0: 유명하죠.
1: 저랑 르노 카푸슈님이랑 바흐 더블 협주곡도 하고, 제가 에네스코의 아리아랑 스케르초를 연주하고 카푸슈님 지휘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요.
0: 카피송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르노 카피송, 고티에르 카피송. 근데 그 르노 카피송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고 아주 리더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던가요? 이현정 양한테.
1: 저한테 이거 연주 다 끝나시고 다음번에 꼭 저랑 콘체르토 협연도 해보고 싶고 이제 올해 한국 오시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보자고 하셨어요.
0: 이야, 둘이만 볼 거예요? 엄마도 갈 거죠? 저도 같이 가서 르노 카피송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르노 카피송,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 나오시면 되겠네. 르노 카피송하고 같이 이현정이 하고 여기서 한번 연습하시고 또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바흐 이중 협주곡을 협연했던 경험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박수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커튼콜을 제가 한 5번 연습한 정도 했었는데, 그때 에네스코 국제 콩쿨에서도 저만 커튼콜을 5번 연습한 정도 했었어요.
0: 그래요? 근데 왜 우승을 못한 것 같습니까?
1: 아무래도 더 잘하시니까.
0: 혹시 나이가 조금 어려서? 근데 굉장히 그 1등한 분보다 커튼콜 많이 받은 거죠.
1: 네.
0: 청중상은 또 우리 청중의 마음상은 우리 이현정 양이 받았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여러 무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봤을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또 하고 싶다 이런 무대가 있었나요?
1: 저는 그게 루마니아 아테네움이에요.
0: 아테네움. 어쿠스틱 좋아요?
1: 되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되게 자세히 보면 그림도 엄청 많고 이렇게 위에 천장이 엄청 궁전 같아요.
0: 궁전 같아요.
1: 네.
0: 와, 기대가 큽니다. 자, 아름다운 목요일, 영 오디세이, 베토벤 편이 7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과 3번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이현정 양또 연주 우리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이거 티켓은 안 줍니까? 티켓은 안 줍니다. 티켓은 많이 팔렸나 봐요.
1: 저 오늘 오는 9월에
0: 네.
1: 루마니아 또 가서 독주에 2개 해요.
0: 루마니아 어디 가요?
1: 거기 아테네움.
0: 아테네움에서 독주회를 2번?
1: 네.
0: 이야, 그 정도로 인기가 많군요. 루마니아에서 코리안 하면 이현정 이렇게 되나요? 대단합니다. 자, 하여튼 그 그리고 또 어떤 연주회들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나요?
1: GMC Summer Festival? 거기에 독주회도 있고, 부산에서.
0: GMC.
1: 네. 그리고 서울 국제음악제도 있고, 금호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0: 바쁜 일정을 또 소화하고 있는 우리 이현정 양인데요. 거기 홍소희 선생님도 덩달아 아주 바쁘 더 바빠지셨겠습니다.
2: 영광입니다.
0: 자, 그리고 이렇게 무대 경험이 화려하고 많은 콩쿠르에도 나가서 당당히 또뭐 언니 오빠들 다 물리치고 1위도 하고 이랬는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직도 떨려요?
1: 무대 직전에는 좀 떨릴 때도 있는데
0: 예. 네.
1: 올라가면은 되게 행복해져요.
0: 그죠. 저도 무대에 나가기 전에는 막 굉장히 학

0: 싫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이럴 때까지 막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근데 탁 나가는 순간 무대는 나의 것이다.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성악가들도 그런 사람 진짜 많았고요. 특히 프랑코 꼬렐리라고 엄청나게 목소리 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무대 뒤에 있습니다. 벌벌벌벌벌벌. 그러다가 무대에 딱 나가면 완전히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현정 양은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뭐 루틴 같은 거 있어요. 야구 선수들도 뭐 다양한 루틴이 있는데 옛날에 박한희 선수가 막 한 16개 동작을 막 했거든요. 뭐 루틴 같은 게 있습니까?
1: 아, 저는 이선희 선생님께서 네. NSCO 때부터 저한테 주신 그 행운의 수건 같은 게 있어요.
0: 행운의 수건?
1: 그거를 제가 모든 공연마다 무대에 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해체크 가기 전에도 또 새로운 걸 주셨는데 저는 뭔가 바꾸기 싫어서 그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되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0: 수건. 그 파바로티가 요 왼쪽 손에 그 흰 스카프를 들고 빈체로 빈체로 하는 거 똑같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수건에 뭐 써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1: 양 그림.
0: 양 그림. 양처럼 마음이 퍼거내져라. 이러라는 또 선생님의 이선희 선생님의 아주 자유로운 또 그런 일종의 이제 그 나의 마스코트 같은 그런 그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 연주할 때 혹시 수건을 들고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무슨 색깔인가요?
1: 아, 오늘은 흰 색깔.
0: 흰 색깔.
1: 네.
0: 앞으로 청천연색으로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또 연주할 곡이 그 까뮤 생상스의 곡을 이자이가 편곡한 이런 작품인데 Caprice d'après l'étude en forme de valse de Camille. 까뮤 생상스의 왈츠 형식의 에튜드, 왈츠의 에튜드에 의한 Caprice, 기상곡이란 말이죠. 상당히 뭐 이름이 긴데 자,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0: 그래요?
1: 차이콥스키 다음으로 좋아해요. 피스곡 중에서는.
0: 차이콥스키 어떤 피스 다음으로?
1: 콘체레토.
0: 콘체레토 다음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재밌어서.
0: 재밌어요? 어떤 면이 재밌어요?
1: 그 곡 끝날 때쯤에 이제 왈츠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끝난 줄 알고 박수 치는 게
0: 고소하다 이러면서 우리도 그럼 제가 쳐볼까요? 중간에? 이러면서 공연할 수 있겠군요. 이야, 그거 재밌는데. 자, 그러면 유진 이자이의 Caprice d'après l'étude en forme de valse de Camille Saint-Saëns for violin and piano.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까뮤 생상스의 왈츠 형식의 에튜드인데 그거를 유진 이자이가 카프리스로 만들었습니다. 기상곡으로 작품 52. 바이올리스트 이현정 양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이올린의 이현정, 피아노의 홍서유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제 바이올린의 이현정, 그리고 피아노의 홍소유, 유진 이자이의 Caprice d'après l'étude en forme de valse de Camus Saint-Saëns. 야, Camus Saint-Saëns의 왈츠 형식의 에튜드에 의한 Caprice,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52였습니다. 어우, 아주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목마르죠? 네. 두 분이 그냥 열연을 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짝짝짝 이현정 잘한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쭉 봐야 되겠네요. 문예 축구에 참가할 때는 어떤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일상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 아, 문예 축구에서는 과단인이 연주를 했었네.
0: 그 과단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돌려 보냈습니까 집으로?
1: 네.
0: 원래 그것도 이제 대여받은 건가요?
1: 네, 이 콩쿨을 위해서 그 베어스 영국에 있는 거기에서 네. 좋은 기회를 빌려주셨어요.
0: 그렇구나. 그래서 과다니니로 연주를 해가지고 또 스타디바리를 또 이렇게 모시게 된 우리 현정양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스타디바리 이 악기의 특징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꺼내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연주를 하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1: 되게 소리를 내면 낼수록 되게 엄청 다양한 색깔 분위기들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같은 음이라도 뭔가 활의 압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네. 소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0: 이야, 아니 제가 그래서 계산을

0: 해봤어요.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저 할아버지가 레인비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697년 생이더라고요. 1697년산. 그래서 세 보니까 329세. 와, 329세인데 아직도 저렇게 짱짱한 소리를 아주 고음을 내는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소리가 아주 정말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악기랑 점점 더 친해지면 진짜 자기의 소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하루에 연습은 얼마나 보통 하세요?
1: 그냥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1: 네, 밥 먹는 시간
0: 하긴
1: 빼곤.
0: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연주해. 그 연주하고 싶죠? 막 계속 그 연습하고 싶죠?
1: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더 연습을 해서.
0: 그리고 한 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계속 연습한 프레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나 음악가가 있다면 누구일지 궁금해요. 존경하거나 영감을 받은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면.
1: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얀센 그분.
0: 제니 얀센.
1: 네, 맞아요.
0: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준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그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1: 되게 에너지 넘치시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표현력도 엄청 많으시고, 제가 그분을 더 뭔가 영감을 받게 된 계기가 차이콥스키 콘체르토를 준비할 때 그분 영상 보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0: 야, 저도 이제 그분 이제 연주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분 품성이 너무 좋을 것
1: 같아요.
0: 같더라고요. 그게 막 느껴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실내악도 리더로서 이렇게 쫙 이끄는 걸 보니까, 이분은 좀한 가닥 정말, 이 음악계에서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좀 느꼈어요. 제니 얀센. 아주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좋아하고 영감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 오셨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님, 피아니스트 홍소연님 안녕하세요. 이현정님 반가워요. 어린 나이에 이현정님 응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무대에 올라가면 어른들도 벌벌벌 떨어요. 하지만 이현정님은 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명도백장님 모자와 의상이 깔끔 멋져요. 감사합니다. 이현정님 소리가 역시 아름다워요. 우와, 첫 음부터 감동입니다. 이현정님 이쁜 목소리가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올리셨고, 그나저나 머리가 무척 긴데요.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겠어요. 연주할 때 불편하지 않은지 궁금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1: 저는 길면 길수록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되게 좋아서.
0: 좋아요. 이게 리듬감이 있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범님 무대 공포증 못 믿겠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님 초등학생 시절에 음악 학원에서 연습이나 레슨을 배우는 거 생각나요. 오, 정말? 예. 브라비와 짝짝짝짝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진짜 잘하네요. 전혀 어리지 않아요. 훌륭합니다. 이현정님 아주 잘하시네요. 너무 멋지고 대단합니다. 이종률 씨도 올려주셨고요. 너무 훌륭한 가수 이현정 짱. 목소리는 애기 같아요. 연주할 때는 너무 멋지셨는데요. 최고입니다. 라하민 올려주셨고. 359세. 와, 악기도 대단하고 연주자도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품성 또한 훌륭한 명품 음악이 나오지요. 또 이렇게 다들 많이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귀고 지내는지 좀 궁금해요. 홈스쿨링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1: 연락하는 친구가 없어요.
0: 정말요? 다 끊었어요?
1: 아, 끊은 건 아니고
0: 그래.
1: 그냥 만날 기회 있으면 꼭 만나고 싶은데 네, 제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비면 꼭 만나고
0: 지금 바이올린에 그냥 완전 몰두하고 있군요. 이야, 역시 이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런 것을 또 느끼게 해주는 현정 양입니다. 아, 또. 그러니까 뭐 약간 저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1: 네.
0: 그런데 또 악기가 지금 제일 소중하고. 와, 좋습니다.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제 무대를 경험하면서 음악적으로 야 내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재밌게 하고 그냥 내려와서 빨리 뭐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뭔가 하나만의 디테일을 더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뭔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완해야 할 점도 보이고 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야. 그리고 또 좀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 아까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작품이나 협연하고 싶은 오케스트라, 또 꿈꾸는 바이올리스트의 모습, 협연하고 싶은 연주하고 싶은 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 근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아직도 그 도이치 그라마폰 음반 내는 거.
0: 도이치 그라마폰.
1: 그게 정말 하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꼭 되실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막 하자 그러면 어떡하죠?
2: 데카.
0: 데카나 뭐 이런 데서. 나랑 해. 나랑 해.
1: 너무 좋죠.
0: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기할까요? 그리고 또 꿈꾸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모습.
1: 딱 이 사람 연주를 듣고 딱 마음에 박히는 그런 연주자. 잊지 못하는 그런.
0: 마음에 빡 박히는. 그죠?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아티스트. 현정양은 해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보 유쾌한 클래식에서 성장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 뭐 할 때마다. 야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협연하고 싶은 오케스트라 있어요? 뭐 베를린필?
1: 맞아요.
0: 베를린필하고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어요. 히터와 늑대라도. 그렇습니다. 자 베를린필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끝으로 준비해 준 곡이 지고이너 바이젠, 집시의 선율인데 워낙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하고 강렬한 감정이 돋보이잖아요. 이 작품 어떤 매력에 끌리나요?
1: 처음에는 되게 엄청 음악적이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엄청 막 재미있어지잖아요.
0: 그쵸, 재밌어지죠.
1: 되게 그 한 곡에서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저는 이 곡을 들으면요, 청중의 입장에서는 춤을 추고 싶어요. 집시춤 따라라따딴 이러면서. 그래서 이현정 양이 저를 춤추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고이너 바이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20, 집시 에어 이렇게 돼 있죠. 집시 아리아.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많은 활약, 두 분의 활약을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정 양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해요.
2: 네,
0: 네 끝곡 함께 듣겠습니다. 네, 자리를 가주시죠.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지고이너 바이젠, 집시의 선율 이 곡 오늘 아침 아주 멋지게 들으시면서 점심 전에 이 곡으로 또 멋진 아페타이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집시의 선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출근길 지원유세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 맞출 수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을 성공의 비용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스타버스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각 25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직전 신호에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군에서는 자살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 군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육군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9.1명. 2018년부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처장입니다.
3: 우리나라 자살률은 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최근 육군에서는 자살률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에 따르면 2021년 52명이던 육군의 자살 장병 수는 2022년 47명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3년 동안 4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29명을 기록하며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 전창령 육군 전투준비 안전단장입니다.
4: 저희 육군이 작년 같은 경우 자살 지수가 8.5 정도 됩니다. 미군의 육군 그리고 일본의 육상 자위대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전체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육군의 자살률 감소는 군 전체 자살률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대 일반 남성이 26.4명인 반면 군은 13.3명으로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2009년부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살 사고 분석 툴의 항목을 9개에서 47개로 늘려 맞춤형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상담 전담 인력과 연결해주고 간부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살 예방 지침서를 만들어 모든 부대에 보급했습니다. 군장병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군종사제들의 헌신도 큰 힘이 됐습니다.
2: 전창령 육군 전투준비 안전단장입니다.
4: 육군은 그 장병 하나하나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실은 신부님들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신부님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신부님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고
1: 군에서 확산되는 생명 존중 문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이희심입니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출근길 인사지원에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 맞출 수 있는 정원호 시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 후보와 조유진 영등포구청 후보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 유세차에 오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시장도 정원호 후보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성동구청장 3선을 하면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준 정 후보만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 서울시정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광기와 망상의 윤석열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극우의 표를 구걸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보수 괴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경쟁이 돼야 할 6.3 지방선거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 선전, 중상모략이 판치는 진흙탕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을 또다시 부정하고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최악의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고 누구의 비용인가라며 국민의 고통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도약의 과정이라 말하는 건 경제정책 실패에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썼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부 반도체 AI 기업 실적만 갖고 경제 전체를 성공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산업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결코 성공의 비용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단위 지원 유세와 관련해 도저히 투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이라도 모여준다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전통적으로 저희 당이 강했던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니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 유세와 25일 고 유경수 여사의 옥천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내일과 모레에도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5: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소를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발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는 대구 662곳, 경북은 909곳이고 선거의 당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또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거소투표 신고자는 대구 2,600여 명, 경북은 4,800여 명으로 이들은 늦어도 6월 2일까지 투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글로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2026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파워풀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등 3단계에 걸쳐 총 11개사에서 17개사를 선발하는데 미래산업 분야 유망 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도 함께 운영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특성화 지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산업 구조 전환과 성장을 전폭 지원할 기획입니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테크노파크 성서 캠퍼스에서 신규 기업 모집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제철산업과 함께 지하 스마트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중 약 15도를 유지하는 지하 4m 공간에 식물공장을 구축해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여 기관들은 딸기 버섯 재배 기술과 지하 스마트팜 표준 모델 개발에 나서며 향후 중동과 몽골 등 극한 기후의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밀착 예방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예방요원은 8명으로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건강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현장활동을 펼칩니다. 또 보냉가방과 농작업용 모자, 식염포도당 등 예방물품도 함께 지원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도울 기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비롯해 총 74억 원을 투입해 구미상공회의소에 소담스퀘어 경북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기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곳에 전용 스튜디오와 교육장을 갖추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 커머스 진출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이 도청 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오는 6월부터 공무원 교육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열린데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오는 11월까지 월 1회씩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100세 시대 건강법과 호국보훈, 헌법가치, K-과학자 초청 특강을 비롯해 도민들의 입문 소양을 높이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채워집니다. 교육 신청은 강의 2, 3주 전부터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동부에서 20에서 80mm,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1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3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 지역 현재 기온은 영상 30.4도, 습도는 50%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6: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신서성당 허정욱, 허협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51일째 강용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간구간에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 필요한 지혜를 꼭 찾기를 원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철학자 키케로는요, 투스쿨라나 담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추한 외투 속에도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이죠. 이 지혜에는 발이 달려있어서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특히 그 누추한 외투 속에 지혜가 깃들어있다라는 걸 자각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할 때는 뭐든지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주도 면밀함이 필요하겠네요. 에이 설마 있겠어? 설마 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기에 나를 위한 지혜가 제발 나 좀 발견해줘 라고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어떻게 지혜를 얻으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격언집이나 어록 같은 거 많이 뒤져봤는데요. 이거 정말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이런 격언집이나 어록을 뒤져보기보다는 물어본다 그래요. 누구한테? AI한테. 굳이 이런 걸 번거롭게 찾아보지 않아도 원하는 답을, 아,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답을 너무나도 빨리 찾아주기 때문이죠. 우리 빵집 가족분들은 나의 삶에 필요한 순간의 어떤 지혜들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SNS를 통해 많이 확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는 SNS 많은 계정들에서 이 어떤 주요 명언들, 격언들 이런 걸 정리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댓글 안에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SNS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고 그 머리를 맞대다 보면 정답이 가끔 툭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 우리 빵집 가족분들은 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격언과 어록 좀 갖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격언 성경 구절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저희 신부들은 이제 각자의 성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성구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올해 2026년이 시작되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성경 구절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꾸만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데요. 하느님의 말씀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네요. 혹시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그런 지혜나 반짝이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곳 라디오 빵집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두 개를 쫑긋하고 크게 드시고요. 맛있는 지혜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빵집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주신 분들 함께 만나볼게요. 9264님께서 안녕하세요. 빵집 입장합니다. 제가 찾는 지혜는 어떤 빵 안에 들어있을까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아, 우리 9264님을 위한 이 지혜 아마도 은총 빵빵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9264님 환영하고요. 8785님께서 누추한 외투 속에 담긴 지혜 매 눈으로 아니 귀로 한번 살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의 그냥 이 흔한 것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 그 안에서 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가끔씩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도 와, 이런 지혜가 있구나. 이 아이가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저도 지혜를 얻어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번 라디오 빵집 안에는 어떤 지혜가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신신우 신 강경인의 빵집 오늘도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4756님께서 식물 집사인 저는 반려 식물들을 돌보면서 이 차분히 마음 가다듬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 얻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식물을 진짜 못 키우거든요. 이 화분 선물을 받으면 금방 다 죽입니다. 네. 이 물을 분명 주라는 대로 주고 뭔가 영양제도 꽂아줘 보고 이렇게 햇살도 잘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 손에만 닿으면 금방 이렇게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식물 집사, 와,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도 그런데 이 식물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꽃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꽃을 참 좋아하잖아요. 이 꽃 너무 예쁘다. 정말 사시사철 피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며칠 아니면 몇 주면 금방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부질없구나. 이 꽃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싶다가도 이게 분명 시든 것 같았는데 다음 해가 되면 그 꽃이 다시 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꽃이 지는 것처럼 사라져가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용쓰지 않아도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쁨들은 또 있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저도 꽃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9033님께서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AI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점점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9033님 마음과 같으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편리함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아니, AI가 다 알려주는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AI의 편리함을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AI가 부족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AI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면 어떡하지? 내 머리가 예전처럼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고요. 아, 우리 9033님처럼 저도 좀 귀찮아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그러한 고민과 마음들을 또 한 방에 해결해줄 여러분들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가 화요일 2부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2부에 함께할 예정인데요. 아, 사실 지난주 성모의 낮을 했던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았는데 오늘 또 어떤 라이브를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고 이 막히고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실지 모두 모두 2부까지 일렬 직관 부탁드릴게요. 우리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용자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CPBC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좋았던 순간들, 아쉬웠던 점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두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CPBC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가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CPBC 홈페이지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신신우 신 오늘자 선거표에도 올려놓았으니까요. 가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 오늘도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청아와 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보통의 일상,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께 직접 배송도 해드릴게요. 파리사오님께서, 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을 만나러 가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성체조배를 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의 은총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성체조배의 맛을 깨달으셨군요. 성체조배 처음 해보면, 아니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체 앞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아우 좀이 막 쑤시네, 이거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파리사원님 말씀처럼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성체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또 이렇게 씻어내주시고 꽉 막혀있던 그런 문제의 답을 뻥 하고 또 뚫어주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 주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기분, 우리 파리사원님처럼 한번 잘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파리사원님의 이러한 성체조배의 기쁨 또 함께 나눠주셨으니까 이 노래 전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7이다의 복음의 기쁨.

열일곱이다의 복음의 기쁨 함께 듣고 왔습니다. 7992님께서 저의 삶의 모토는 하면 된다, 되면 한다,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오가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신부님의 모토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의 모토가 있습니다. 저의 모토는 괜찮아 가 저의 모토예요. 사실 제가 이 긴장도 정말 많이 하고요. 실수도 많은 편이라서 약간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지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말, 이런 위로였는데 제가 저에게 괜찮아라고 말을 해주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 괜찮아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큰 위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께서도 저에게 강용아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하느님은 그렇게 괜찮아 하시는 하느님. 우리 7992님 이렇게 나의 모토 나눠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토는 어떤 걸까요? 궁금하네요. 저의 용디의 모토와 같은 이 곡 함께 듣고 오실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0: 베란다 프로젝트에 괜찮아 함께 들었습니다. 5248님께서 이 누추한 외투 속에 숨어있는 지혜, 뜻밖의 발견하는 것처럼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말씀사탕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말씀에 심쿵 이렇게 지혜를 주시나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가끔 저도 이렇게 말씀사탕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사탕 안에 있는 말씀들 주로 저한테는 약간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주는 그 삶의 울림, 그 힘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우리 5248님 오늘 아주 우연하게 찾은 그 말씀사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은총 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말 몰라도 그만인 그런 문제인데요. 잠시 머리 좀 식힐 겸 이 문제 맞춰보세요. 사자랑 판다가 만났습니다. 사자가 판다더러 뭐야? 안경은 왜 썼어? 그러자 판다가 사자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아주 편하게 한번 정답 보내주세요. 자, 사자랑 판다가 만났는데 사자가 판다더러 야 뭐야? 너 안경은 왜 썼어? 그러니까 판다가 사자한테 뭐라고 되받아쳤을까? 우리 퀴즈의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방시혁의 말놀이 동요집 중에서 판다 듣고 오실게요.
2: 하나, 둘, 셋, 넷. 판다를 판다. 판다를 판다. 판다는 안 돼요. 판다는 팔 수 없어요. 판다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판다 사진을 판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방시혁 말놀이 동요집 중에서 판다 듣고 왔는데요. 노래 정말 재밌네요. 판다래 판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사자랑 판다가 만났는데요. 아니 글쎄 사자가 판다더러. 뭐야? 안경은 왜 썼어? 그러니까 판다가 사자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이 정답보다 더 기막힌 또 오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118님께서, 이건 판다가 대받아친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는 너는 왜 아직 털 모자 썼냐? 안 덥냐? 와, 이 사자가 또 갈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더운 여름에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자를 쓰고 있냐라고 이렇게 대받아치는 판다의 센스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6892님께서 이 판다는 좀 이렇게 틴가 봐요. 왜 있어 보이려고 썼다. 판다 플렉스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도 있죠, 판다가. 네. 4796님께서요. 야, 너나 그 머리 좀 묶어라. 아유, 정신없어. 라고 보내셨는데, 오, 우리 4796님, 오늘의 정답에 가장 근접한 답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사자랑 판다가 만났는데, 사자가 판다도로, 뭐야, 안경은 왜 썼어? 하니까, 판다가 사자한테 한 말은, 니 머리나 묶어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이 오늘 참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정답이 더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싱싱우신 청취자분들의 정답 센스. 너무나도 대단하네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싱싱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화요일 2부에는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우리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가 과연 어떤 맛있는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을지 멀리 가지 마시고요. 1부 끝곡으로 라이온 킹 OST 중에 Circle of Life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하고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0: 살고 있습니다.
1: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2: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1: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첸과 펀치가 부른 Every Time 함께 들었는데요. 제 요즘 재미 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본당 아이들을 위해서 전동 물총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주일에 마당에서 그 물총을 쏘면서 노는 모습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 전동 물총이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서 한 9,900원? 그 정도 주면 전동 물총을 이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요즘 물총 얼마나 좋은지 물도 그냥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아주 재미가 들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사계절 한결같이 너무나도 예쁜데 또 아이들의 그런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름 물총을 쏘면서 마당을 뛰노는 아이들 얼마나 예쁜지 정말 그런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 여름이라는 계절감에 맞춰서 보고 있는데 이 여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바다, 숲, 시원함이 있고 정말 좀 수줍지 않고 까르르 까르르 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름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의 용디의 픽은 여름 사랑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이윤규님께서 신부님 축하해주세요. 지난주에 저는 견진성사 받았어요. 1년 전쯤에 예비신자로 들어와서 천미사도 성령강림 대축일이었는데 아니 견진성사도 같은 날 받아서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명동성당도 성령강림 대축일에 축성받았다고 하던데 너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이윤규님을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이 또 견진의 은총 뭔가 성령의 뜨거움이 내려오는 그런 성사의 은총인데 이 견진의 은총 안에서 이윤규님 앞으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이영란님께서 오늘 대표님과 아요 마카롱 신신우신이 키운 또 제노 형제님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준비해주고 계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썸네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출연진 분들도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세 분께서 근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빵집 콘서트에 세 분께서도 어떤 라이브를 또 채워주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파엘님께서 오늘도 빵집 출석합니다 라고 도장 꽝꽝 찍어주셨는데요. 우리 이 기다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잠시 후에 우리 세 분 모시고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 우리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 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어서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빵집 콘서트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오늘도 강용인의 빵집에 찾아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들은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배경음악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주셨나요? 그럼 첫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K가톨릭 찬양크루 열리고비다와 함께하는 신신우 신 빵집 콘서트. 오늘을 위해 달려와 주신 열리고비다 세 분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 세 분의 노래가 정말 이 빵집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여는 그 느낌을 확 줬는데, 우리 세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열일곱이다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을 맡고 있는 김재원 아네스 요한다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와,
4: 예. 예. 여기 5월의 남은 텐션 몰아서 빵코네라고 이렇게 소개가 써져 있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살짝 처지는 그래도 텐션은 내려놓지 몰빵. 않겠다고 약속드리는
2: 우주 최강이죠.
3: 몰빵.
4: 김진영 바올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소개 멘트 신신우신에도 존재하는 황동만.
2: 황동만.
0: 맞나요?
2: 심심한 사과를 네. 드리면서.
5: 정말 정말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4: 아니야, 나는 네. 황동만보다는 이상진이라고.
5: 네. 정말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네, 다들 고해서 가실 거죠? 네, 알고 있겠습니다.
2: 네. 네.
5: 예, 열곱에서 베이스 치지만 여기에서는 기타를 치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해주고 계시는데요. 별사랑이님께서 열리고비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성모의 밤 우리 부주임 신부님과 자모의 엄마들이 마니피칸 부르면서 율동을 했었는데 전날 성모의 낮 연장선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주임 신부님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요. 열리고비다 생각이 많이 났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우리
4: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다.
0: 그러니까요. 나중에 뭐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5: 마니피칸 네. 네,
0: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4: 아,
0: 느낌이 WYD 드네요.
4: WYD 때 하면 너무 좋겠다.
0: 그러니까요.
4: 와, 전 세계 사람들이랑
2: 진짜 네.
0: 서울 교구 막 그 다른 교구 신부님들 막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마니피칸 챌린지 막 이렇게 하면 좋겠네. 장관이겠네요. 아주
4: 신나는 게 아니라 너무 네. 감동적에서 우는 거 아니야?
0: 우리 민정잼마님께서 신신우신 보려고 어린이집 아이들 얼른 낮잠 재우고 왔어요.
4: 어머, 보냈어요. 낮잠 필수입니다.
0: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우리 춘이바라기님께서 신신우신이 키운 미남 제노 형제님 맞점 하셨나요?
5: 아, 네.
0: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4: 아이, 컸다.
5: 네, 네. 네, 다 신신우신 덕분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5: 네, 제가 이 정도까지 인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0: 열리고비다에서 열심히 베이스 치다가 여기서 기타 치고 네.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5: 노래 부르고 네, 다 모든 하시죠. 걸 멘트도 치고 다 하고 있고요. 네. 네. 방송 재밌게 보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네. 맞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끝나고 먹을 예정입니다. 네.
0: 우리 이애니님께서 제노 형제님 장가 가는 날 신신우신 애청자들 초대해서 국수 먹여주세요.
2: 그냥 가나요? 명상 가나요?
4: 음성 청첩장.
0: 그렇죠.
4: 네. 이렇게 네.
0: 해가지고 딱 모아서 네. 네. 결혼식 날도 이제 춤도
2: 결혼식도
0: 추고.
2: 그냥 여기서
5: 네. 때가 되면 공지할 테니 와서 즐겨주시면.
4: 그러니까 신신우신에서 왔어요 하면은 뭐 그럼요, 하나 이제 해줘 해드려야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다 청취자
5: 준비해야겠다. 네.
0: 청취자 네. 초대.
5: 네. 청취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담배품을 준비해야겠네.
4: 꼭 결혼해야겠다 빨리.
5: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파이팅.
0: 윤세원님께서 우리 김지원 김진영님 라이브 완전 향기로워요. 멋져요. 이 화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4: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 여는 곡으로 불러주신 노래 어떤 노래였죠?
5: 네,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곡을 선곡해왔고요.
0: 네.
5: 네, 여러분 매일 미사 펼쳐보시면 오늘 복음 말씀에 네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복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다양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굳이 뭐 신앙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이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시고 잘 오늘도 하루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우리 제노 형제님께서 박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리 대표님을 쓱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2: 저도 봤어요.
0: 지금.
2: 네.
0: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지금? 현세에서 박해를 받고 할 때 이렇게 대표님을 쳐다봤어요.
4: 저 쳐다봤어요?
0: 네, 네, 네.
4: 눈이 약간 원래
5: 아니에요.
2: 약간 아닌 걸로
4: 째림상 네. 아니야?
5: 아, 조금 째림상이긴 해.
2: 네.
0: 그래요. 네. 저 이렇게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 노래 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 그 가사 말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러니까. 라는 그 가사 말 참 좋아하는데 두 분이 또 이렇게 화음을 이렇게 또 쌓아주셨어요. 그 노래를 좀 부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나요?
2: 네, 완전 가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시니 이 모든 세상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천지 지으신으로 갈 뻔했는데 어쨌든 정말 이게 이 세상을 돌아갔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한낱 그 정말 이 점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또 하면서 겸손해지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0: 네, 우리가 또 복음의 첫째가 꼴찌 되고 네. 꼴찌가 첫째 되는 네. 그 날이 또 온다고.
2: 지금 꼴찌여서 좋습니다.
0: 네, 우리가 또 다시 또 주님 앞에서 네. 첫째가 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가사말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제 전 네. 본당의 주일학교 아이 이름이 네. 외자로 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때 그 친구를 맨날 쳐다봤거든요. 그 친구 이제 남자 아이였는데 되게 부끄러워했던 그 기억이 나서 네, 이 노래 아주 너무나도 저도 재밌게 또 아름답게 들었네요. 네. 우리 어제 이제 또 엊그저께 성령 강림 대축 이렇게 보냈어요.
2: 네, 맞습니다.
0: 이 교회가 또 약간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 되면 이 성령 칠은 카드 성령의 또 은사와 열매 카드 뽑으시는데 네. 어떻게 세 분 좀 뽑으셨나요?
2: 저희 그날 미사를 했거든요.
0: 네.
2: 그 관상피정 파견 미사를 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은 카드 뽑는 날인 것 같죠?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 맞죠?
2: 카드를 안 주셨어요.
4: 맞아,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
5: 네. 네. 그래서 우리가
2: 그래서 네. 각가지 네. 받은 성령 칠은 우리가 카드 뽑은 그 단어 말고도 모든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이 세상에서 감사하게 다시 발현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네,
4: 그러고 나서 네. 아까 하시면서 안 뽑았어요?
2: 네.
4: 우리 둘만 뽑았네?
5: 아 그러시군요.
2: 네. 아, 네. 네,
0: 하지만 네. 저희가 뭐 본당이나 미사 때 못 뽑으신 분도 괜찮죠?
2: 그렇죠.
0: 저희가 네. 또 CPBC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그쵸. 이 성령 은사 내가 또 이렇게 휙 뽑을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네. 방송 전에 우리 제노 형제님은 또 이렇게 뽑았죠? 뽑으셨는데
5: 네.
0: 우리 네, CPBC 좋습니다. 플러스에서 이 온라인 성령 칠은 이벤트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오, 뭐예요?
0: 우리 아직 성령 치는 카드 못 보신 분들은 이 성령 치는 뽑기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죠.
5: 네. 참여했어요.
4: 네. 참여했어요?
0: 우리 참... 제노 형제님 방금 방송 전에 따끈따끈하게 뽑으셨거든요.
5: 맞습니다.
0: 어떤 게 나오셨나요?
5: 저는 제가 원래는 되게 굿샘맨이거든요.
0: 네.
5: 그래서 항상 뽑으면 3년 연속으로 굿샘 뽑다가
4: 진짜?
5: 네. 그러다가 통찰이 나왔습니다.
0: 오, 통찰 오. 무슨 뜻인가요?
5: 통찰 여기 어플에 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통찰은 진리를 깊이 통달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 실제를 보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0: 이렇게 오. 또 성령 칠은에 대한 설명까지 그럼요, 이렇게 또 그럼요. 이렇게 붙여줬네요. 네. 여러분들 뭐 우리 내가 아직 나는 성령 카드 못 받았어요 아쉬운 분들 이렇게 CPBC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바로 뽑을 수 있는데요. 아 우리 또 바울라 자매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렇게 또 뽑아주셨어요.
2: 바로 뽑았습니다. 네. 이거 뭐 3초도 안 걸리네요.
0: 네네네.
2: 저는 슬기.
0: 슬기.
2: 네, 슬기 나왔습니다.
4: 네. 슬기.
2: 네. 하느님과 하느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라고 합니다.
0: 네.
2: 네.
0: 아주 좋은 또 은사를 우리가 네. 슬기롭게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헤쳐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겠네요.
2: 네,
0: 우리 빵집
2: 필요하죠.
0: 가족분들도 혹시 아직 내가 성령 카드 못 뽑아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CPBC 플러스에서 함께 뽑아보시고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네.
0: 저는 이제 그 본당에서도 뽑고 이제 CPBC 플러스에서도 뽑았는데 두 개 다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4: 오, 진짜요?
0: 지혜가 나왔습니다. 지혜.
2: 네. Wisdom.
0: 올해는 공부 좀 해라라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2: 오.
0: 네. 라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총과 은사 물론 이제 하나만 이렇게 받아도 물론 좋지만 여러 가지 다 함께 받으면 좋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열곱이다 세 분께서는 내가 이렇게 찬양 크루로 활동을 하시면서 아 정말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네.
0: 대표님 참, 있으실 것 같아.
4: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0: 네.
4: 사실 저는 찬양을 하니까 이게 그냥 찬양할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것 자체가 그냥 하느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오시어서 너네 목소리 계속 봉헌해라 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찬양할 때 코로나 시절에는 조금 그게 힘들었었는데 신자분들이 눈앞에 계시잖아요. 네. 저희 이번에 관상피정 파견미사 때도 노래하는데 거의 입당성가부터 거의 줄줄줄줄 거의 폭포수가 흐르듯이 신자분들이 많이 우셨거든요. 그 눈물 속에서, 그리고 저희는 또 신나는 노래도 많잖아요. 그 웃음 속에서 성령의 존재를 저희는 많이 느끼죠. 네.
0: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네. 또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그러한 이끄심을 또 느낀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네, 우리 제노 형제님 어떠세요?
5: 저는 특히 우리 17이다가 직접 쓴 곡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곡들을 어떻게 잘들 숙지를 해오셔서 다 함께 불러주실 때 그럴 때 되게 많은 그런 걸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4: 더 해야 되겠다. 네.
5: 내가 비록 베이스를 못 치고 있더라도
2: 기타를 치더라도 기타 치제노
5: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네. 임해야겠다 그런 네.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0: 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또 각자한테 맞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또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가 함께 보냈는데요. 최경혜님께서 신부님 저도 통찰 나왔어요. 이 CPBC 플러스에서 각 은사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또 나이가 뽑은 그 은사 잘 캡처해가지고 또 저장도 해놓고 또 성령께 바치는 기도도 바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성령께서 이 라디오 빵집에 준비해 주신 이 빵집 콘서트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또 라이브로 채워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래 좀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다음 곡은
4: 요즘에 매우 핫하죠. 항상 완전 지금 1위인가? 뭐 계속 1위를 유지했던 노래인데요. 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준비를 맞아요?
0: 네.
2: 네.
4: 그렇죠.
2: 두 사람
4: 두 사람부터구나.
0: 네.
4: 아, 스포를 내버렸네. 네. 아, 옥상 달빛의 두 사람이라는 곡을 또 이제 선곡을 해 보았는데요. 성시경님의 원곡이죠. 근데 이 옥상 달빛은 또 이제 화음으로 엄청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노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은 두 사람이어서 결혼식 축가로 많이 쓰이는 곡인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17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17이다가 서로 막 다정다감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왜 프란치스코 성인이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뒷담화로 끝나지 않고 앞담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앞에 면전에 대고 구박도 많이 하고 조롱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뒷담화가 앞담화가 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희가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얘네 싸우는 거 아니야? 네. 얘네 친한 거 맞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의 표현 방식이고 그렇게 시원하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사실 후회도 없고 하회도 빠르고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말은 거칠어도 사실 마음은 이게 어떻게 10년 같이 그러니까요. 한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사를 들어보시면 저의 마음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 무대로 모시고 우리 두 사람 이 옥상 달빛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래 또 같은 라이브라도 사실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과 감동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 노래가 들려올지 여러분들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맛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상 달빛의 두 사람 17이다의 목소리와 연주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이 두분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부르는 이 화음과 노래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잘 와닿고요. 이 분위기 이어서 그대로 다음 곡 아까 스포를 해주셨지만 다음 곡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1: 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동 뮤지션의 곡이고요. 그냥 이 언제 부르나, 계속 이 노래가 나온 순간부터 언제 부르나, 가사가 너무 기쁨 뒤에 오는 슬픔이 굉장히 조화로운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내용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언젠가 부르고 싶었고, 오늘 부르게 되었습니다.
0: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야,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노랑동이님께서 와, 17이 이 노래를 감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삼남배 아빠님께서 이번 주 어린이 미사 때성 김대건 성당 주임 신부님 축일 축하로 불러드렸어요. 그레고리오 신부님께서 축가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부르는데 감동이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 이제 같은 노래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에 또 감동이 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세호님께서 김진영님 전 얼마 전에 악뮤 신곡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김진영 버전 들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감동적입니다. 분위기 이어서 계속 듣고 싶네요. 앵콜, 앵콜 이렇게.
1: 기쁨 뒤에
0: 네버 엔딩으로. 네. 이영란님께서 대표님 밖에 나가면 여고생인 줄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고개를 못 들고 계십니다. 네. 이윤규님께서 라이브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또 뜨겁게 반응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다음 곡은 Before Spring Ends라는 곡인데요. 봄이 끝나기 전에라는 곡입니다. 왕옥님의 곡인데, 이제 여름이 빨리 찾아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는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끝나기 전에 나를 한번더 안아주세요. 이런 곡인데, 봄이라는 의미가 사실 계절의 봄도 있지만, 나의 삶에서의 봄, 그리고 내 꿈에서의 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봄은 지금 안녕한지, 그리고 내 봄을 살아낸 나를 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야, 비포 스프링 앤스, 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봄이 끝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봄이 지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좀 이렇게 해볼까. 저는 일단 이번 봄이 지나기 전에 방 청소를 좀 한번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1: 어려운 또 어려운 각오를 하셨네요.
2: 네. 저희도 곱창 청소를 네. 저희 이제 작업실을 곱창이라고 부르거든요. 열성 청소를 좀 네.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청소하는 날 혹시 회식하시면 저 한번 불러주시고요.
2: 네네 네. 날짜 정해지면은 네. 알려드릴게요.
0: 네. 네. 네. 우리 또 이렇게 성모성월도 사실은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성모성월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좀 무엇을 좀 해보면 좋을까? 밀린 묵주기도를 좀 해볼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성모님에 대한 그런 찬양들을 함께 들어볼까? 이런 고민들 또 그런 기도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세 분께서는 어떠세요? 내가 성모성월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 되기 전에 뭘 좀 해야겠다?
3: 아, 저는 그 성모님 곡을 좀 하나 제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5월 시작하기도 전에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끝이 나고 있네요.
0: 네.
2: 그래서 또 괜찮습니다.
3: 제가, 네, 사실 그 아이유의 마카롱도 한 달에 한 곡씩 쓰잖아요. 네.
2: 그래서 그 한 달에 두 곡씩 나오고 있어요. 저희 네. 성가가
3: 성령의 힘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데 이 성모 성월 곡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슬기를 주세요.
2: 뭐 아직 맞아요. 좀 남았어요.
0: 네, 5일 남았으니까 네, 31일 날 한 곡.
3: Yes, yes.
0: 우리 8791님께서 오늘 빵콘 이 봄이 가기 전에 부금으로 깔고 또 들어보고 싶네요. 지모님 노래 너무나 달콤달콤하네요 라고
2: 감사합니다.
0: 해주셨는데 달콤달콤하니까 한 곡 잘 만들어보는 걸로.
2: 네. 네.
0: 이영란님께서 마카롱 먹듯이 보들보들 달콤달콤.
2: 어머.
0: 우리 아유 우리 자매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녹아요라고 이렇게 해 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네.
0: 개혜정 스텔라 님께서는 저는 하느님께 기도 많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이 봄이 가기 전에 성모성월이 가기 전에. 네. 우리 대표님
2: 네.
0: 뭘 좀 하시겠어요? 5월이 가기 전에.
2: 저요. 저는 성모님을 참 닮은 엄마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가을이 장가을 프란치스코 저희 아들이 지금 현재 5살인데 제가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얘가 좀 예민한 기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육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을이한테. 그래서 다른 엄마들이 화를 내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 이해도 못하고 얘가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친구한테 화를 내서 뭐 하나. 근데 이제는 피드백이 오잖아요.
0: 네네네.
2: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얘는 들어줄 수 있고 말도 너무 잘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알만한 친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0: 속이 터져 속이
1: 네. 터져. 많이 참았다.
2: 네. 진짜 제 안에 있던 마녀가 막 나오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5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성모 성월만큼은 저를 성모님이시여 저에게 아멘. 힘을 주소서
0: 아멘, 아멘.
2: 하면서 우리 가을이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 성모님의 마음으로 좀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사실 이 5월을 다 보내기 전에 여러분의 이제 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행사 때문에 너무 바쁘시기도 했고
2: 네네.
0: 우리가 또 5월 특별히 여기저기서 또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참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그래도 신곡 발표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1: 난리 났죠?
0: 네.
2: 그렇죠.
1: 그렇습니다.
2: 계속하고 있죠.
1: 네. 저희 6월 17일에 저희 17이 내이들 매월 17일에 발매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5월 17일에 용기를 내어라 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0: 네.
1: 혹시 아직 안 들어보신 분 안 계시겠죠?
2: 네, 그래도 2027년 네. 이제 WYD를 준비하면서 네. 또 아이유가 또 만든 곡이기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고
1: 네, 맞습니다.
2: 또 뜨끈뜨끈한 곡이 어제 나왔죠, 또.
1: 그렇죠. 네. 또 네. 어제 아이유의 마카롱 신곡 겨자씨의 꿈 나왔습니다.
0: 겨자씨의 꿈.
1: Yes.
0: 네. 아, 또 어떤 곡인지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오늘 꼭 이렇게 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 여러, 네. 여러분들의 또 계속 이어지는 활동 응원하면서
1: 네.
0: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세 분께 노래 한 곡 더 청해야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1: 그래서
0: 들어요.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겨자씨의 꿈.
0: 와! 집에 가서 같이. 들어볼 필요가 없군요.
1: 바로 여기서 해야죠. 예. 1열에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세 분 무대로 모시고 네.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곡 겨자씨의 꿈 함께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콘서트장의 느낌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또 듣고 계신 빵집 가족분들 새로 나온 신곡이라고 하니까요. 또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리고 미다의 목소리로 겨자씨의 꿈 함께 청해 드릴게요.

0: 와, 이 17이다의 상큼한 느낌이 나는 신곡 이 겨자씨의 꿈 함께 들었습니다. 여행가자요님께서 오 찬미예수님 용기를 내어라, 아 또 이 용기를 내어라 그 지난달에 나온 그 노래도 이번 달이죠? 아직 이번 안 지났죠? 네, 이번 달에 네. 나왔던 신곡도 이렇게 너무나도 또 기대해 주셨고요. 은방울꽃님께서 이 겨자씨의 꿈 오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 윤세호님께서 겨자씨의 꿈 대박 너무 활기찬 라이브네요 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459님께서도 대박 예감 해주셨는데 대박. 오, 저도 들으면서 약간 이제 17이다의 시그니처 또 곡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 너무 상큼하고 너무 신나고 비트가 박수치기 딱 좋은 네. 비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너무나도 저도 잘 즐겼는데 이 노래 앞으로도 좀 콘서트 때 자주 부르시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마카롱 곡 자체가 약간 좀 쉬운 멜로디로 그쵸. 만들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합창으로 저희가 많이 불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앞으로의 또 17이다의 어떤 행보들 또 앞으로의 공연 계획들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저도 지난달이래 이번 달에 또 저희 본당에 모셔가지고 그렇죠. 함께 공연도 함께 즐기고 하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1: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2: 저도 너무 좋았어.
0: 이 아직 5월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앞으로 17이다 일정 아까 또 우리 댓글들 보니까 네. 광주교구도 가신다고 하고 우리 도경수님께서 17이다 대구 경산 찐팬입니다. 어서 오이송.
3: 어서 오이송.
0: 저는 용기 뽑았는데 팔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라고 또 아까 성령강님 카드 또 얘기해 주셨고 네. 우째 제 마음을 아시고 아이고. 10월달 또 대구 대교구 각 분당 합창대회 때 꼭 뵙기로 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17이다 일정들 또 근래 일정들 어떻게 되는지 좀 나눠주세요.
4: 야 저희 대구 가는구나.
3: 저희도 모르는 스케줄들이 있어요. 가끔.
1: 네,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일단 남은 일정은 5월 말에 이제 5월 네. 30일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순천지구 중고등부 1일 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전동성당에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레크레이션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날 또 마침 WID 십자가가 저전동성당에 도착. 한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렇게 딱 그 행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행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네. 십자가 경배 예식 미사가 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은총 가득하게 생각하고 네 십자가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지구에 계신 모든 분들 WID 십자가 다들 경배하러 오세요.
3: 네. 오세요.
0: 정말 그 WID 십자가 이 순례 중에 함께하는 17이다. 또 만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우리 17이다의 앞으로의 또 이렇게 많은 이 성가 또 나눔들 기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함께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노 형제는 어떠셨어요?
2: 오늘도 좋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성모 성월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느꼈을 때 아까 전에 그 청취자분 댓글도 있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역시 제일이지 않나? 네. 통찰을 받아서 생각해봤습니다.
3: 네. 네. 네. 네.
1: 저는 사실 의견을 뽑았는데 의견은 뭐 어떻게
2: 의견을
1: 아까
2: 아, 네.
1: 아, 의견은 평소에도 많은 편이긴 하는데 좀 더 이제 아까 막 뽑으신 것처럼 지혜롭고 통찰력 있고 그럼 슬기로운 의견을 하는 의견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준대요. 의견이라는 거. 네. 오, 그렇구나. 네. 올바르게. 하느님이 항상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네. 이제 아까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게 저는 가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었어요. 네. 기쁠 때

0: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우리 아여자매님이요?
2: 네, 저도 아까 갑자기 슬기를 잘 뽑게 됐는데요.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모성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묵주기도 5단을 다 바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성모의 밤 야외에서 하면서 너무 추웠는데 그 5단을 다 해내면서 중간에 제가 불평했던 그런 저를 예, 반성하면서 혼자 5단을 잘 집중해서 바치고 5월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 세 분과 함께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빵집 콘서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우리 이 시대의 수도자들, 사제들 만나 성소 이야기와 또 사제가 되기까지 여정 함께 나눠볼 텐데요. 주님 빵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다섯 번째 주자, 서울대교구 WID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윤호진 토마스 아퀴나스신 분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먹고 떠난 해외여행, 한 달치 월급을 몽땅 털어서 산 백화점의 멋진 옷, 그리고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간 콘서트. 이 정도는 돼야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의외로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무해한 행복들은 뜻밖의 작고 소소한 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런 약속 없이 집에서 쉬는 날, 밖에서 비까지 내려줄 때, 내가 추천한 책을 친구가 진짜 읽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출근길에 우연히 너무 웃기는 간판 이름을 봤을 때, 그리고 마치 달걀 후라이처럼 생긴 귀여운 꽃이 내 눈길을 사로잡을 때처럼요. 너무 작고 소소해서 아무 감흥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은 핀셋으로 콕 집어올리듯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행복을 건져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감사라는 귀한 보물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닐까요? 성령의 은사를 선물처럼 두 손에 꼭 쥐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성필립보 내리사제 기념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경외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중 단 하나의 원픽,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올해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형상으로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는데요. 일곱 가지 은사에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불복의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겐 나를 위해 마련하신 God plan, 하느님의 계획이겠죠. 무엇보다 올해는 성령 치른 카드 왼쪽에 나만의 성경 구절을 적을 수 있어서 좋던데요. 신부님들이 서품 성구를 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만의 성구 하나쯤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느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은총의 선물로 내년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열심히 살아서 성령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풍성한 오답으로 즐거움의 열매를 맺는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지난 토요일 5월 23일은 세계 땡땡이의 날이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현재 많은 이 동물이 기후위기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불법 포획, 밀수, 그리고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으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죠. 지난 5월 23일이 기념일이었던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세계 거북이의 날, 2번 세계 두더지의 날, 3번 세계 번데기의 날.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과 함께 여러분의 화요일 일상도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누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땡땡땡의 비행기 띄워드릴게요. 광고 먼저 나갑니다.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영진전문대학교 IS동서 제공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4: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3: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비행기 듣고 왔고요. 추억의 목소리가 된 터틀맨과 함께했던 이 팀의 이름이기도 하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미국 거북이 구조단체라는 한 비영리단체가 무분별한 포획으로 사라져가는 거북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한 날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게전 세계에 서식하는 거북이는 총 8종에 불과한데요. 기후 위기로 서식지와 산란지가 파괴되고 사람들에 의해 포획되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내다버린 바닷속 플라스틱과 비닐들로 줄임배를 채우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 안에 야생에서 거북이를 보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일상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을 줄이고 해변이나 하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들이 우리가 거북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 아시죠? 이레네님 1번, 엘리사베님 1번, 대곤안드레아님 1번, 0528님 1번, 7602님 1번 잘 맞춰주셨고요. 센스 있는 오답까지 보내주신 분께는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3116님, 지난 토요일은 연휴가 이틀이나 더 남았다는 사실에 마냥 행복한 사람들의 날이었어요. 아, 그랬죠. 맞아요. 평소 같으면 토요일 저녁만 돼도 살짝 우울해지잖아요. 벌써 내일이면 이굴 같은 시간의 마지막 날이라니 하면서. 근데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또 휴일이네? 진짜 아주아주 아주 행복한 휴일이었죠. 7005님, 제78회 한능검 시험의 날. 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주로 토요일에 하니까 지난주에도 있었군요. 가채점 했는데 1급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더 보내주셨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7005님, 아주 멋진 분이죠. 칭찬합니다. 4158님, 세계 거북목의 날. 거북목 교정하려고 토요일에 운동했습니다. 아, 거북목. 자, 여러분 지금 거북목 상태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자, 허리 펴시고 목쭉 펴시고. 우리가 야생 거북이는 보호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북이가 되면 또안 되거든요. 자, 바른 자세 정비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4158님께 드립니다.
1: 와!
0: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일상 이야기 기다리면서 엑소가 부르는 꽃타짜를 쓰는 화요일이에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술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2761님, 3일 잘 쉬었더니 정말 개운하네요. 앉아있는 자세부터 꼿꼿해졌어요. 앉아있는 자세부터 꼿꼿하다. 이거 좀 공감이 되는 게 왜 이렇게 하루하루 찌들어갈수록 허리를 펼 힘도 없다고 해야 되나? 점점점 거북이가 되는데 잘 쉬고 오니까 내 몸에 흐르는 이런 좀 건강한 기운들이 좀 바르게 앉아서 일도 이렇게 여유롭게 좀 컨트롤하면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네요. 대건안드레아님, 영국 보러 서울 올라간 김에 핸드폰 새 걸로 바꾸고 내려왔어요. 너무 행복한 연휴였습니다. 우와, 새 폰 진짜 기분 좋으시겠다. 지금 화면 보호 필름도 붙이시고 케이스도 끼우시고 철저하게 폰 지키고 계시죠? 저도 폰을 바꿀 때가 됐더니 지금 뭐 기스가 나고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쁘게 간직하세요. 율리아나님, 어제 모든 분들 덕분에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이 핑크색 티 맞춰서 입으신 건가요? 너무 화사하게 보기가 좋네요. 안 그래도 기도 중에 맞다 월요일에 어르신들 모시고 성지순례 가신다 했는데 하고 제가 기억했습니다. 즐겁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3116님, 성령 칠흥 카드 지혜 뽑았는데 혼자 매일 미사 내일 거 읽고 미사 갔다가 내용이 달라서 혼자 우왕좌왕했어요. 저 지혜 받은 거 맞겠죠? 아, 우리가 약간 왜 새 신발 신어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지혜의 은사에 적응 기간이 아닐까. 지혜가 하느님의 뜻을 잘 찾도록 도와주는 은사죠. 아마 내일 매일미사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오늘 3116님 일상에서 하느님을 좀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3116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DJ 달짜 신부입니다.
1: 달하.
0: 오하.
1: 안녕하세요.
0: 아유, 오늘 뭐 재밌게 하루를 시작해 주시네요.
1: 네. 아, 순간 노래가 잘못 나갔네요.
0: 방송사고.
1: 반갑습니다.
0: 너무
1: 시부님.
0: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사고가 날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1: 아, 시부님 오셔서 제가 너무 즐거웠나 봅니다.
0: 네. 네. 우리 또 우리 아나스타시아 자매님의 고운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오프닝 곡을 한 번 더 틀어준 어디가 아닐까.
1: 안 그래도 방송 때 달짜 신부님이 로고쏘 되게 재미있게 따라 부르시거든요.
0: 아나스의 행복 찾지.
1: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불러주셨습니다.
0: 네, 아나스타시아. 아, 그 세례명이 참 어려우세요. 아나스타시아.
1: 아나스타시아.
0: 아, 네. 네. 아무튼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1: 아니 신부님 근데 어제 몸이 좀 부서지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무사히 오셨네요.
0: 아, 네. 어제 우리 또 대구 대교구 교구장배 야구 대회가 네. 열렸었는데 특별히 어제는 우리 친교라는 목적으로 우리 오. 사제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과 팀을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제가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는데 우리 청년 한 분께서 공을 이제 투수를 하셨는데 어. 제 팔뚝을 이렇게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지금 어머. 멍이 들었습니다.
1: 어머.
0: 그래서 참 영광의 상처. 저희는 어머, 이제 괜찮은데요? 맞으면 잘하였다.
1: 왜죠?
0: 야구는 맞으면 출루를 할 수가 있어요. 일루 네. 전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땡큐.
1: 어, 땡큐.
0: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맞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어, 그래요? 되게 잘 되긴 했는데 걱정도 되고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본단 청년들이 또 같이 와줘가지고 네. 아, 내가 바로 치고 올게 하고 갔다 왔는데 신부님 왜 치고 온다더니 맞고 오셨어요? 라고
1: 몸소 치셨군요. 몸으로 막
0: 아무튼 네, 얼굴도 타고 지금
1: 되게 까만지셨네요. 신부님
0: 새까만 네. 신부, 까만 신부,
1: 영광의
0: 달짜입니다.
1: 예, 흔적들이 많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어디랑 이렇게 라이브를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1: 네.
0: 예, 보이는 라디오 하면 어디는 하얗고 저는 까맣거든요.
1: 약간 지금 더 이제 까매지셔가지고
0: 비교적 더 제가 까매 보일까봐 제가 네. 라이브 방송을 안 합니다.
1: 혹시나 하게 되면 조명을 빵빵하게 해드릴게요.
0: 저한테만 쏴주시긴
1: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0: 아무튼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날씨가 살짝 우중충하긴 해요.
1: 그쵸?
0: 다른 지역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 비가 마구 쏟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비가 온다고 하면 교우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1: 기억이 안 나요.
0: 왜냐하면 비가 오면 좀 기분도 우중충해지고 뭔가 마음도 울적해지고 뭔가 다운되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일부러 아 비가 오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다.
1: 아, 은총의 비.
0: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울적해질 일도 조금 우울해질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오늘도 은총의 비가 그러면 예정돼 있군요.
0: 그렇죠. 이 라디오를 시작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선물이 빠방빵 내릴 겁니다.
1: 어, 우리 행복 찻집에도요?
0: 그럼요.
1: 오호.
0: 제가 오늘 이제 이벤트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치른 카드 하나씩 뽑으셨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뽑았을까요?
1: 오.
0: 맞추시는 분께 제가 투썸 쿠폰 쏘겠습니다.
1: 우와! 달짜 신부님은 무엇을 뽑으셨을까?
0: 네, 우리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네. 많은 추측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문자메시지 샵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신부님이 내 돈 내산 선물인 거죠?
0: 아, 그럼요.
1: 어머나, 고맙습니다. 네,
0: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1: 세상에.
0: 아무튼 한 톡 낼 테니까요. 많이 네.

0: 의견 내주시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 아, 그래 오늘 카테고리를 은총의 선물이라 하자라고 아, 정해왔습니다.
1: 그래서 또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고요.
0: 네,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보다 네. 실제로 주는 선물도 좋아하시니까
1: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좀 그 은총의 선물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좋은 노래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함께 들으시면서 제가 과연 무슨 뽑기를 했는가 무슨 은사를 뽑았을까
1: 네.
0: 열심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노래 들으면서 올까요?
1: 어떤 곡이죠?
0: 성령께서는 바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1: 네, 좀 바람이 좀 오늘 좀 있잖아요.
0: 네, 말 불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면서 들으니까 좀 상쾌하기도 하고요.
0: 네, 사실 바람이 많이 불 때 저는 항상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제 이렇게 다사에서 동기모임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오, 네. 보니까 다사 읍쪽에 산불이 이렇게 난 것 같더라고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여러분들 불 확실히 끄시고
1: 확실히. 네,
0: 산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근데 이 바람으로 또 성령을 생각하셨다고요.
0: 그렇죠. 이 바람은 또 다른 바람이죠.
1: 네.
0: 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은

0: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보이지 않지만 분명 느껴지는 것들.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다.
1: 보이지 않게.
0: 에, 라는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성령 바람 내 바람.
1: 오, 그런 게 있어요?
0: 무슨 노래인지. 아, 예. 생활의 성과 밴드 노래.
1: 오, 전 처음 들어요.
0: 아주 신나는 노래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네, 좋습니다.
0: 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뭔가 변화를 느낄 때 성경을 체험할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한 체험. 사실 우리가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묵상해보고 성찰하다 보면은 아, 이게 하느님의 작용이었구나. 나한테 성령 바람이 왔다 갔었구나. 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모두의 삶에 성령의 은총이 다 내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날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미 또 받고 있고 또 네. 받았고 어제도
0: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1: 네.
0: 그런 성령 바람 지금도 불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바람에 우리 마음을 좀 맡길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1: 좋습니다. 또 제 안에 어떤 성령이 또 지나갔을지 한번 느껴볼게요.
0: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1: 네.
0: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혹시 내가 이렇게 통찰이 좀 필요하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1: 그런 의미 아니죠 여러분?
0: 그렇죠. 이게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 저희가 뽑은 것들은 아 내가 부족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1: 오, 그렇게 생각하게 되던데
0: 더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 얹어서 주시라고.
0: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필요해 라기보다는 너한테 이거를 더 얹어줄 테니 이걸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네. 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또 그만큼 두 배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저는 통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1: 네.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노래 듣고 오도록 할까요?
1: 네, 어떤 곡이죠?
0: 네, 이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을 주시죠. 그래서 저는 직관적인 관점에서 이 네.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선물.
1: 어휴.

0: 네, 지금 당장이라도 선물을 줄 것 같은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왔습니다.
1: 네, 성령은 선물이다.
0: 그렇죠.
1: 네.
0: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다. 참 좋은 선물들. 이 선물들을 소개하기 전에 참 재미난 빵톡이 와서 네.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박선민 1N의 형제님이시죠?
1: 자매님이시죠?
0: 아, 자매, 아, 자매, 죄송합니다.
1: 이래는 자매님, 네, 우리 이래는 자매님이에요.
0: 네, 제가 은사를 너무 깊게 받아가지고.
1: 맞아요. 아니면 그 야구공 잘못 맞으신 거 아니에요?
0: 야구공을 잘못 맞아서 제가 지금 살짝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사고죠. 네, 저 조만간 잘릴 것 같아요.
1: 아니요, 아니, 말이 헛나올 수 있죠.
0: 네,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남자 되다 하셨어요.
0: 네, 아무튼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들이 미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상황극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오디가 비둘기 역할을 하고 제가 아들 역할을 할 테니 먼저 시작해 주시죠.
1: 비둘기 역할? 네. 구구구 구구구구구
0: 엄마, 저기 성령이 오셨어.
1: 구구구
0: 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1: 네. 아, 이걸 또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0: 비둘기 잘 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아드님이 참 신앙인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비둘기를 보자마자 성령이 오셨어.
1: 잘 배웠네요.
0: 네, 너무 우리 신앙교육 잘 받은 네. 우리 아드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도할게요.
1: 네, 이리네님과 아드님 어떤 또 성령의 은사 뽑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본인이 뽑은 거는 이야기하셔도 돼요.
1: 네. 네,
0: 편안하게. 제가 뽑은 거는 뭘까 추측은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이제 성령 칠은이라고 하죠. 성령 칠은 뭐가 있죠?
1: 일단 제가 뽑은 경애.
0: 아, 경애 뽑으셨구나.
1: 가장 먼저 생각나고 네. 저희 아빠가 뽑은 통찰 엄마가 뽑은 효경
0: 그걸로 뽑으셨네요.
1: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엘리사벳님이 뽑으셨다고 알려주신 지혜 또 대건 안드레아님이 뽑으신 용기 또 지금 뭐가 남았죠? 몇 개 남았죠?
0: 두 개 남았습니다.
1: 두 개
0: 지식 그리고 식견 네, 이렇게 총 7개니까 성령 칠은 네,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물론 다 잘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경애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

0: 주는 은혜. 그리고 식견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주는 은혜. 그리고 지혜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용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유혹에 맞서도록 도와주는 은혜. 그리고 통찰, 하느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혜. 지식, 참 진리를 알아듣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은혜.
1: 네.
0: 마지막으로 공경은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은혜. 이렇다고 합니다.
1: 모든 은사가 결국은 하느님께로 연결되어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있네요.
0: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가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줘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주지만 하느님과 우리도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1: 아유, 아멘입니다.
0: 아멘.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무엇을 뽑았을까요?
1: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우리 신부님께서 뽑으신 성령의 은사를 맞춰주신 분께 내돈내산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0: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노래로 힌트를 드릴까 하는데
1: 네.
0: 솔직히 이 노래 들으면 다 바로 정답을 올리실 것 같아요.
1: 선착순이겠는데요, 그러면?
0: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고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 이 노래 속에 답이 있다.

0: 네, 우리 바실리오 형제님이시죠. 에드윈 킴의 용기를 내어라 듣고
1: 아,
0: 왔습니다.
1: 네. 이렇게 신나는 곡 속에 답이 공개가 됐네요.
0: 네, 어렵죠? 못 맞추겠죠?
1: 어렵네요. 네.
0: 네,
1: 그래도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0: 네, 참 여러분 다 맞추신 것 같은데
1: 네.
0: 바로 우리 그릇 음식을 담는 용기 말고 정말 힘과 용기 굿샘. 굿샘이 정답입니다.
1: 아, 용기,
0: 네,
1: 굿샘.
0: 맞습니다.
1: 네, 노래 듣자마자 뭐 대건 안드레아님 용기, 이레느님 용기 뭐다 계속 보내주시네요.
0: 네, 우리 제일 먼저 용기라고 외쳐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는 게 가장 좋지
1: 네.
0: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연찮게 우리 제가 말실수를 했던 우리 이레네
1: 이레느님.
0: 자매님께서 가장 먼저 용기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그래도 선물에 당첨되셔서
0: 네.
1: 예, 이게 좀 만회가
0: 이
1: 됐네요.
0: 다른 방송 보니까 박수 소리 막 이렇게 효과음 넣어주던데 저희는 셀프로
1: 네.
0: 예, 쳐야 되는군요.
1: 자, 다시 한번
0: 감사합니다.
1: 축하합니다. 네, 이르네님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네, 신부님이 직접 주시는 기프티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1: 네.
0: 네, 용기를 뽑았어요. 네, 사람들이 제가 용기가 많아 보여서
1: 그러니까요,
0: 그런지
1: 그러니까요.
0: 용기를 뽑았을 거라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벽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부수고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제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왔을 때 하느님께서 주신 용기가 필요할 때도 참 많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용기는 필요합니다.
1: 또 신부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의외긴 하네요.
0: 의외처럼 보이지만
1: 네.
0: 예, 저 생각보다 마음은 여린
1: 아, 그래요?
0: 남자랍니다.
1: 예.
0: 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나는 이걸 뽑았지만 딴건안 주시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더 챙겨주시고 또 다른 것들도 언제나 내가 청하면은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러한 힘과 용기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1: 아, 아멘입니다.
0: 네.
1: 네. 꼭 내가 뽑은 거 말고도 다 주시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기 기억하고
0: 그럼요.
1: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뭐, 지금 빵톡에도, 아, 용기였네요. 하셨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뭐, 7315님, 용기요. 하시고, 3764님도, 용기요. 하고 다 보내주셨는데,
0: 네.
1: 네, 문자보다도 그래도 빵톡에 이르네님이 더 빨랐거든요.
0: 네, 아마 제가 아까 말실수한 것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1: 여러모로 잘 됐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네, 다음에 한번 우연히 마주칠 일 있으면 그때는 90도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아, 그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또 하루하루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받은 은사 더 굳건히 채우면서 우리 또한주잘 살아가겠습니다.
0: 네, 저도 용기를 내어서 더 열심히 사목하고 교우분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1: 네, 그렇게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달자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안녕히
1: 안녕.
0: 계세요.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매일 미사 제1독서에 나오는 베드로 1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사람, 말 그대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과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될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은 하루 성령께서 나를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청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세칠리아, 저는 운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더 위드의 거룩하신 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 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신서성당 허정욱, 허협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0: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목이 I'm gonna be next to you 같은데 알고 보니까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Die with a Smile이었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자, 화요일 2부 시간은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비누 드린다고 어떤 부위를 씻고 싶으세요? 했더니 진짜 별의별 부위가 다 도착을 했어요. 2시에는 방송 심의 규정을 매우 엄격히 준수합니다. 자, 7768님, 팔꿈치 하얗게 하고 싶네요. 아니, 팔꿈치를 하얀 거를 이렇게 벗고 싶다는 거잖아. 아, 지금 시커멋인가 혹시? 이 시커먼스? 비누 좋아하는 여신 까르륵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어, 세상에. 제가 비누 좋아하는 저기예요. 그렇구나. 몰랐네. 8140님. 비띠 발가락 사이 때 깨끗이 닦고 싶어. 은근히 발가락 사이 때 많은 거 아시죠? 손가락으로 문질러줘야 한다는. 아, 진짜. 이거 다 하죠. 이거 다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다 하잖아. 이거 집에 다 하잖아. 이거. 하죠. 하죠. 6379님,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전 사계절 내내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비누가 필요하고 이 여름인데 아가씨 몸에서 땀냄새 풍기기 싫었어. 필요하고 어디서 저기 하냐면 겨가 가장 심각해요. 겨는 항시 닦아줘야 되고 뽀송뽀송해야 돼요. 아셨죠? 겨에서 저기가 땀이 나면은 굉장히 민망해요. 1281님, 저는 제 갱년기에 생기는 오락가락한 마음을 뽀독하게 씻고 싶어요. 언제 갱년기 지나갈까요?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뭔가 뭔가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저기를 갔더니 피검사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지금부터 딱 갱년기 시작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등산으로 따지면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지나갈까 참 그 궁금하네. 갱년기가 한 몇 년 가나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먼저 겪으신 우리 선배님들 좀 알려주세요. 갱년기 언제쯤에 왔다가 언제쯤 가던지. 4212님, 불안한 내 마음을 닦아서 정화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진짜 마음을 꺼내서 싹싹 닦아가지고 다시 넣고 싶은 거. 그런 마음 있어요. 8966님,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 아, 그리고 뭐 어디 닦고 싶은지 보내달라 했더니 왜 자꾸 본인들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디를 닦고 싶은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소나기 같이 시원한 노래방 불러달라고. 계혜정님, 전 이진일님, 전 얼굴이요. 얼굴을 닦고 싶으시고 얼굴은 그냥 평소에 닦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나노폴리비누 8766님, 빗띠 귓볼이요. 고막은 2시에 뮤직으로 청소하지만요. 귓볼은 뽀득뽀득 나노폴리비누로 닦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귓볼 요 귀 뒤 있죠. 귀 뒤 입부분. 이 부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 오늘 비누 선물 받으실 분은 4212님, 1281님 두 분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인증사진 남겨주세요. 빠밤.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연락처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는 주제 선곡 대결이죠. 큐시트 싹 비워뒀으니까 이제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현대해상 화재보험, 땡큐고요. 챈슬러, 그리고 피처링 린의 서렌더, 그리고 AOA의 굿럭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GP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혼성그룹의 노래예요. 혼성그룹의 노래 보내주신 한 분께 청춘 누렁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딱 떠오른 혼성그룹의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샵에 가까이.

혼성 그룹 하면 코요태 노래죠. 8766님, 4592님, 7768님, 와, 코요태 순정 신청하신 분 많습니다. 자, 순정 받고 다음 혼성 그룹 노래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누룽지 선물 렛츠고 펑키스 투나잇.

8441님 여름이기도 하고 혼성그룹 대표주자 쿨 아로아 어때요? 2093님 쿨 아로아 어때요? 김선홍님 쿨 어때요? 쿨 좋아요. 쿨 아로아 듣고 누룽지 선물 주인공 누군지 발표할게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어머나 쿨의 아로하까지 듣고 왔네요. 8766님 이 외에도 버스 안에서 자자 이 자자 노래 신청한 분들 많으시고요. 2949님도 연상 여친이 좋아합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노래 선곡과 별개로 축하해주세요. 빗띠 8살 연상 연하 커플 13주년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축하축하축. 와 13주년 그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이 너무 닮으셨어요. 진짜 길이길이 앞으로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50님 악뮤의 오랜날 오랜밤도 좋다고. 4592님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거 좋은데 이거 너무 좋지 말해 뭐해. 이외에도 룰라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자두의 김밥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고 첫바다에 누워 외로운 철새 될까 이 노래 신청하신 와, 높은 음자리를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세상에 칭찬합니다. 첫바다에 누워 또 오랜만에 소환해 봤어요. 자, 이 중에서 쿨의 아로하 신청해 주신 2094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외로운 물새 될까 텃바다에 누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철새 될까? 미안합니다. 예, 물새들에게 사과드리고요. 예. 자, 두 번째 100억 커피 상품권 2만 원권 걸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 날이 30도가 넘는 걸 보면 봄과는 굿바이 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봄에 대한 노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 아시죠? 이 노래부터 출발할게요. 하이포와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2250님 로이킴 봄봄봄 봄이었어요. 금방 여름이에요. 이 노래 안 나오면 섭하죠? 샵 1053으로 봄 보내주세요. 봄 노래 2만원 커피 쿠폰 상품권 드립니다.

6700님, 경서의 봄이야. 봄은 끝나가지만 빗띠와 함께라면 마음은 언제나 봄이야. 너무 좋다. 경서의 봄이야 듣고 100억 커피 상품권 주인공 발표할게요.

봄 노래는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쵸? 2949님, 봄 노래하면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이죠. 벚꽃 연금. 진짜 벚꽃 연금이에요. 8441님, 볼빨간 산춘기에 나만 봄. 이거 너무 좋고. 8766님, 로꼬랑 유주가 부른 우연히 봄 신청할게요. 봄아 잘 가. 내년에 또 보자. 덕분에 행복했어. 진짜 덕분에 행복했네요. 그쵸? 10cm의 봄이 좋냐도 있었고, 방탄소년단의 봄날. 봄 노래 정말 많지만 전 이 노래 좋아합니다. 김선홍님이 보내주셨고, 송정미님은 벚꽃 엔딩 또는 선우정아의 봄처녀. 봄처녀도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자, 이 중에서 오늘 봄 노래로 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은 로이킴의 봄봄봄 신청하신 250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함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 마지막입니다. 주제 선곡 대결.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가수 이름이나 노래 제목에 화라는 글자가 들어간 신청곡 뭐든지 보내주세요. 선물은 뽀독뽀독 비누 드리겠습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릴게요. 화 하면은 이분이죠. 화사의 So Cute.

7768님, 2949님, 박화요비, 우리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우리의 키스가 아니고 당신과의 키스. 자, 이거 받고 화가 들어간 노래나 가수의 노래 신청해주세요. 와, 여러분 좋은 노래 진짜 많이 신청하고 계시네요. 비누 선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청해주세요.

김명숙님, 곧 비 올 예정이니까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역시 선곡 대장님들.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듣고 비누 선물 당첨자 발표할게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박미경. 오늘은 비 오는 화요일이네요. 4592님, 박효신의 야생화. 8766님, 엄정화의 몰라. 화 어렵네요 하셨는데, 여자아이들의 화, 이승원의 화양연화. 윤경님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화분 알렉스, 박승화 사랑인가 봅니다. 와, 진짜 이무진의 청춘만화, 빨간 운동화 박혜경까지. 진짜 많네. 여러분 진짜 천재 만재. 이분들 중에서 9906님께 나노폴리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박효신의 야생화 흐르고 있죠?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곤 하죠. 저는 누구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도 조금 닮지 않았나요? 복음 속 천사가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묵묵한 삶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러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욕심보다 사랑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진실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이름이 더 빛나겠죠?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네, 오늘 첫 곡으로 DES가 부른 믿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지방선거 때문에 출마한 후보들이 길목마다 서서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엊그제도 제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아이고 수녀님, 저 어디 성당 신자고요, 요셉이고요, 제 아내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면 투표는 뭐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약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례 때 새로운 이름으로 약속을 드렸죠.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을지 여러분 궁금한데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네 왔습니다. 예. 아이고, 계정 스텔라님이 제일 먼저 왔는데 어떻게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3주 만에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는 바람에 오늘 진료받는 동안에 상의 드렸는데 지금 병동에 병실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입원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지금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데 입원이 힘들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따가 묵주기도 드리면서 목요일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기도 드리려고요. 아이고, 좀 또 안 좋으셨나요? 뭐 병원 사정이 병실이 없어서 당장 입원 못한다고 하니 뭐 집이 병실이다 생각하고 예 평안을 좀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성모님께 정말 묵주 들고 열심히 성모님 저에게 밝은 마음 주시고 이 힘든 거 견뎌낼 수 있는 은총 주세요 하고 기도 드려보세요. 저도 우리 스텔라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아셨죠? 예, 유채칠리아님 후덕 지근한 날씨에 그런 오후죠. 오늘 정말 수녀원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땀이 삐질삐질 났고요. 집에서 이제 수녀원에서 나와서 걷는데요. 와, 이게 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왜 습기를 먹은 무더위 있잖아요. 아, 그게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날씨가. 오늘이 꼭 그 날씨입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늦은 오후인지 지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또 명동 쪽에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비가 오겠죠. 예보는 비로, 네, 비 모양이 있었습니다. 네. 아,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성령강님 대축일에 성령 은사 뽑았는데 통찰 은사를 주시네요. 깨달음이라, 깨달음이죠. 네, 하느님 말씀으로 새겨들었다고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성령 은사 중 치르니 뭐가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 필요로 하고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주셨겠죠. 근데 요번에 저희 수녀원에서는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딴 때 같으면 뚜껑이 있어서 이게 어느 은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펼쳐보면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 그냥 고리가 달린 어떤 그런 펜던트 같이 생긴 걸로 그렇게 새겨진 거라서 우리가 다 보면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제 옆에 앉은 수녀님이 선교를 가셔서 본인 것까지 다 뽑으라 그래서 두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 수녀님 이제 방귀에다 넣어드리고 제가 하나 뽑았어요. 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뭐 뽑았는지 성령님이 저에게만 주신 거라.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임의 노래 연구회 노래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이실까?

네, 임의 노래 연구회 하느님은 누구이실까? 아이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도 참 듣기가 좋으네요. 오늘 같은 날은. 네. 고미경 스텔라 님이 오셨네요. 천안은 비가 쏟아지네요. 출근길 오솔길 걸어요. 와, 오후에 출근을 하시는군요. 아유, 고미경 스텔라 님은 참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신 분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괜히 그렇게 제가 느껴지네요. 네, 출근길. 네, 잘 출근하시고, 네, 하시는 일에도 또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틸다님, 네, 수녀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학교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난주부터 목이 아팠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이고. 병원 가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유유. 이런 때는 정말 그냥 아프다 하는 것보다 얼른 이비인후과를 가는 것이 빠르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목이 아팠고 막 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먹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은 또 멀쩡한 목소리로 잘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왜 필요하게요? 아픈 사람 고치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약 타서 잡수시고 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예. 팅겨벨님, 네, 어서 오세요. 퇴근길에 아는 분이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안 힘드냐 물으니 힘드시다고 작게 말씀하시네요. 네, 참 힘든 것도 또 이렇게 숨기시면서 봉사를 하시나요? 올해 70세. 아이고, 그래도 뭐 요즘엔 70세 젊죠. 젊으신 편이죠. 근데 참 궁금해서요. 저도 이렇게 앞뒤로 뭐 이렇게 그걸 달고 메고 이러고 지나가신 분들 요즘 뭐 정말 많이 보는데요. 젊은이도 있고 뭐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중년이신 남녀가 다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 이분들은 알바생이실까? 아니면 그냥 무료 봉사원들인가?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알바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리 아프고 품파력 벌어서 뭐 골목골목마다 아니면 건널목마다 이렇게 서서 그러고 계시는데 아이고 애쓰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만큼 뭐 어느 분이 뽑히든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니까 너무 지나친 강요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정말 지나친 어떤 비하의 어떤 표현 그것도 좀 그렇죠. 좀 현명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음이동생님, 혜정디오 니시아님, 네, 어제 저녁에 아시시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RCC 안착하셨나요? 원래 3시쯤에 도착해서 성지에서 미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선로 작업으로 열차를 탔다가 버스로 갈아탔다가 다시 열차를 탔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 7시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정말 선로 작업을 하필이면 또 그때 하셨을까. 예, 계획 실패. 아이고 씻고 기절해서 잤어요. 아유 잘 주무셨어요. 그래야 다음날 이제 정말 아시시 성당도 보고 여러 가지 또 네, 오늘 드디어 성 까를로 아쿠티스 만나러 가요. 와 그러시는군요. 거의 가까이에 있죠. 정말 가서 계혜정 스텔라님을 위한 전구도 청하고 WYD를 위한 기도도 하려고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계혜정 스텔라님 오늘 또 특별히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카를로 가드쿠티스 유해가 계신 데를 또 가보는군요. 예 저는 뭐 아시시에 갔을 때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좀 높은 곳이라서 안개가 많고 무지개가 이렇게 자주 뜬다고 하는데
그날도 쌍무지개가 막 떴었어요. 제가 갔을 때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원을 좀 빌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이 글쎄 이루어졌을까 지금 생각하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8783님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식견 은사를 받았고 예 평방에서도 동일한 은사를 뽑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3일간의 휴무를 잘 보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걸어요. 돌아가시는 길 비 조심하세요. 아이고 예 서울은 아직 뭐 비가 그렇게 쏟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늘 성실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예 식견 식별이라고도 하죠. 필요한 은총 받으신 것 같아서 예 잘 살아가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그 식별이 필요한 때마다 성령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실라고 하네요. 글쎄요, 오실라고 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나 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꾸물럭거리기만 하고 아주 온도는 무척 후덥지근한 그런 날이라서 불쾌지수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잼마님,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부천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던데 조금만 내리길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왜 조금만 내리길 하셨을까요? 농사에는 비가 아직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가 또 뭐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어도 네. 충분히 적시고 또 저수지에도 물이 많이 고이고 뭐 그만큼의 비가 오면 좋겠죠. 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세시리아 자매님 사연입니다.

살아라. 김종현 막내 이모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전이도 많이 되어서 힘든 시기를 버틴 이모에게 뭐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의 오솔길에 조용히 화살 기도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간절한 저희 막내 이모에게 하느님의 동행이 늘 함께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멀리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세실리아 자매님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 폐암의 긴 고통 끝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세실리아 자매님은 또 잘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서, 자주 또 인사드리지 못한 것만 같아서 마음이 또 막 그러시죠? 예,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는 많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죠.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은 곁에서 함께 그래도 아파하면서 올리는 작은 화살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막내 이모 글라라 이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 짧은 화살 기도가 병실의 정막 속에서도 아마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사실 붙들고 싶어하는 건 거창한 기적보다도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 하느님께서 네, 세실리아 자매님의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 곁에 함께 계시면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아픔 속에서도 작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에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담담한 용기를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때로는 아무 말 못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세실리아 자매님, 네, 막내 이모 클라라 이모를 위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계신 클라라 이모님 곁을 떠나지 말아주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지친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조용히 흘려보내주시고 두려움보다 당신 따뜻한 품을 더 크게 느끼게 하소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걱정과 한숨도 닦아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삶의 끝자락에서도 주님께 안겨있는 평온함으로 성모님의 부드러운 전구 안에 편히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김수연이 부릅니다. 내 곁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네, 응원 문자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8783님, 네. 클라라 자매님과 그 가족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 안에서 기억하겠습니다. 분명 힘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해서 다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뭐라 그럴까요? 평정심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즐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지 하면서 평온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또 그래서 더 수명이 많이 오래 연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힘내시길 바라고 저도 주님이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싶은 마음이네요. 정말. 튕겨벨링 그리고 티나님, 네, 조카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네요. 그저 주님 손 놓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 거기에 저도 아멘하고 응답으로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미경 스텔라님, 네. 글라라 자매님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어쩌면, 본인 마음으로는 내가 이제 여기 와 있으니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굳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은총도 참 많았구나. 뭐 잘 못 산 것도 있지만 또 잘 산 것도 많았네. 그런 걸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겠죠. 네. 7855님,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세실리아 자매님,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을 위한 기도에 두 손 모읍니다. 글라라 자매님께 주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예, 치유의 은총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곁에 가족들을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예, 그리고 2037님,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네요. 폐암으로 인해서 호스피스 병동 옮기셨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걱정되고 상심이 컸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 건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은 여인처럼 글라라 자매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처럼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네,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길 저도 청해 봅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고 선택받기 위해 날마다 애를 씁니다. 큰 목소리와 화려한 말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이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조용히 제 몫을 살아내는 이들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자렛의 요셉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겸손한 순명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삶의 유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야망을 따라가려 할 때 물리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허영과 겉모습보다 진실함을 먼저 가꾸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내적 기쁨과 평화를 만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판단 안에 욕심보다 양심이, 편견보다 사랑이 머물게 하시며 서로 화해와 용서로 참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손, 인천 청년 성서 모임 노래였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꽤 있는데요. 유채칠려님, 네, 어서 오세요. 글라라님, 네. 이모님과 클라라 이모님과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이 고통에 가라앉고 두려움보다는 평정심 안에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게 참 평정심이라는 게 저희가 단어는 참 좋아하는데 이게 살면서 이걸 정말 내 것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자, 불안한 마음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보태주시니 아마도 그렇게 되실 때가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예, 정말 기도를 보태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417님, 아유, 재밌네요. 이 문자는. 저희 부부 처음으로 같은 은사를 뽑았어요. 자리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눈짓으로 보여줘 봐봐 하니까 슬쩍 웃더군요. 마음속으로 굳센 믿음 주세요. 성령님, 성모님 함께 해주세요 했습니다요. 아, 이렇게 올해는 똑같은 걸 두 분이 뽑으셨으니 일심동체 더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성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힘이 더 생기겠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열심히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네요. 이런 또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으네요. 부러우네요. 3635님, 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스텔라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우울증, 불안증으로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치료가 안 돼서 지금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십사 하고 기도로만 매달리고 있답니다. 우울증과 마음이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 스텔라 자매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계시고 또 비슷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정말 이렇게 이해심 많게 또 함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3435님, 주리동 성당 실버 합창단에서 장례미사 봉사하시던 함영자 루치아 자매님께서 선정하셨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실버 합창단에서 장례미사 봉사도 하시고, 예, 함영자 루치아 자매님, 네,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주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자리 경쟁. 보고만 해도 은근한 자리 경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하나는 왼쪽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애들 잘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도 그 부탁을 딱 잘라 나무라기보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좋은 자리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견디는 자리라는 뜻이겠지요. 사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슬쩍 좋은 자리부터 찾고 싶고 모임 사진 찍을 때도 가운데쯤 서고 싶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은근히 버튼 가까운 곳 또는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려고 서두르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려고, 대접받기보다 섬기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하느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누구보다 사랑을 위해 애쓴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자리 경쟁이나 다른 기싸움 속에서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보다 가장 따뜻하게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 같죠? 네, 끝곡으로 이형진이 부르는 하루라도 좋아요 남겨드리면서 기도 요설길 마칠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애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 필요 이상의 집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집착이 모순적이기에도 내가 집착을 갖는 대상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미 갖고 있어도 더큰 집이었으면 좋겠고, 시골에도 작은 집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에 대한 집착과 욕심들이 커져가면 정작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잘안 보입니다.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행복도 잘안 보이게 되지요. 그저 더큰 집, 또 다른 집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원 여러 개 다니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늘 공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계속 공부, 공부, 공부만 얘기하다 보면 정작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잘못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집착, 과도한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과 자녀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 그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만 드릴 때에 내게 소중한 것들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느님께 내어드립시다. 모든 것을 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꼴찌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첫째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벌써부터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너무 습하죠? 이럴 때 지하철 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더위 탓일까요? 여름철 지하철은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열차 안이 더우니까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달라. 또 다른 쪽에서는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다. 온도를 높여달라. 사실 지하철 냉난방은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여름철은 24도에서 26도, 겨울철은 18도에서 20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나름의 꿀팁을 권하더라고요. 덥다면 지하철 칸의 끝부분으로 가라. 열차 내 냉기 흐름에 따라 객실 중앙부가 가장 온도가 높고요. 객실 양쪽 끝은 비교적 온도가 낮다고 하네요. 반대로 추위를 느끼는 승객은 일반 객실보다 1도 높은 양냉방 객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디 나에게 딱 맞는 온도를 찾기가 쉽나요? 내가 움직여 봐야겠죠. 더우면 좀 더 시원한 쪽으로, 추우면 좀 더 따뜻한 쪽으로. 그렇게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 움직여보기로 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화요일 첫 곡, 윤종신 시원한 걸 듣고 왔습니다. 지하철 내 온도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듯 우리 마음의 온도도 그렇죠. 마음이 끓어오를 땐 잠시 객실 끝에 물러나 숨을 고르듯이 기도로 마음을 식히고 마음이 너무 추울 땐요. 주님의 따뜻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나에게 딱 맞는 온도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 코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의 첫 코너, 대구의 소식 퀴즈로 전합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도 대뜸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 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 플러스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모아서 전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 뒀습니다. 사연도 퀴즈 정답도 모두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9088님께서 오늘 서울은 날씨가 흐려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많은 양은 아닌데 굉장히 울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대구도 오늘 날씨가 오전에 잠깐 해가 바짝 나더니 그 이후로는 오후부터는 계속 흐리고 제가 이제 라디오 하러 오는 길에는 비가 좀 흩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도 일단 흐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혹시 시작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거는 아직 아니네요.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가 바짝 나거나 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 약간 바깥 산책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088님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줄 노래를 한 곡 선곡해봤는데요. 이승철이 부르는 이전니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오늘도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경상북도 상주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 도곡 땡땡이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상주 도곡 땡땡은 조선시대 영남 지역의 학풍을 진작시키고 유학 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한 18개 땡땡 이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대구에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수성구 성동에 있는 고산 이것, 동구에 있는 성제 이것, 도감 이것 등인데요. 조선시대 학교 역할을 했던 이곳. 과연 이곳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조선시대에 학교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훈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 어디일까요? 1번 서당, 2번 무가당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당, 2번 무가당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왠지 이 정답이랑 관련된 한자로 되어 있는 노래를 틀어드려야 될 것만 같았어요. 서문탁이 부르는 3인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 예전에 한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늘 천따지 하는 이 소리가, 그릅는 소리가 막 들려 나올 것만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당, 2번 무가당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곳 개, 이곳 강아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의 강아지가 3년을 지내면 풍어를 읊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서당, 2번 무가당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 도곡 땡땡. 이곳이 경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1번 서당, 2번 무가당 중에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송 한곡더 듣고 올까요? 이곳 강아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니까 양이은의 내 강아지 듣고 올게요.

양이은 내 강아지 듣고 왔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웁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서당이었습니다. 서당 하면은 요즘은 그 예절이나 문화나 이런 한자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7429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는 똑똑해요. 정답 서당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906님도 1번 서당이요 흐흐 하고 보내주셨고요. 5152님이 1번 서당 요즘 연인이라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생각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연인이라는 드라마 어때요? 5152님 재미있나요? 한창 이제 막 화제가 많이 됐던 때 저도 챙겨보진 못해서 너무 재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궁금합니다. 9485님이 찬미예수님 서당입니다. 1번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9727님도 1번 서당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5293님 정답 서당 거기 가면 밥 주나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밥을 주잖아요. 급식을 하니까 예전에 서당에서는 밥을 줬을까요? 새로운 궁금증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 찾게 되면 5293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급식이 있는데 이때는 있었을까요? 1547님께서 1번 서당 설디 오늘 너무 더워요. 비 온다고 해서 시원할 줄 알았더니 후덥지근해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 틀었어요.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이 더위를 싹 날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마음이랑 똑같네요. 저도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내리면 조금은 쌀쌀한 날씨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습한 기운이 가득하면서 막 눅눅하고 꿉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어컨 틀었습니다. 에어컨 틀었더니 더위가 좀 싹 날아가긴 했어요. 그래도 1547님처럼 저도 비가 그냥 시원하게 내려서 그냥 이게 이 습함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4023님이 1번 서당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 정답 서당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서당이었고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 도곡 성당이 경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도곡 성당은 조선 전기 진사시에서 장원을 한 후계 김범 선생이 후학 양성하던 그 학당 자리에 신잠 목사가 부임하면서 서당으로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임진왜란 때 소실돼서 터만 남았다가 1697년 숙종 23년에 다시 지어졌다는데 역사 깊은 문화재가 우리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보물들이 막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곳곳에 있어요. 잘 보존해 나가야겠죠? 오늘 정답인 서당 맞춰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 건데요. 먼저 5152님께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0906님께도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2님, 0906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고 사용 등록을 꼭 해주시고요. 서당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훈장님이 계시고 그 훈장님 하면서 천자문을 우리가 또 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가 생기고 또 배우는 내용이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문 중심에서 뭐 이제는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도 우리가 섭렵을 하고 제2외국어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당이 어느새 이제 우리 곁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인성 교육을 시키고 싶다, 예절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서당으로 이제 막 캠프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이주 합숙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람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그 느낌이 학교에서는 조금 멀어졌지만 그런
인성교육기관이라는 느낌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답 서당이었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상식을 플러스, 정보를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플러스 핫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늘 왠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런 키워드가 핫하답니다. 이번 한 주 놓쳐서는 안 될 핫한 키워드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귀를 쫑긋 경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키워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선물 기프티콘 트렌드 변화. 톡으로 보내는 기프티콘 선물 있잖아요. 7년간 한 커피숍 브랜드에서 발행하는 기프티콘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배달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 상품권이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을 보내는 게 선물이었다면 이제는 식사 배달처럼 바로 생활비를 덜어주는 상품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아, 이게 팍팍한 서민경제의 영향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기프티콘 받으면 가장 기분이 좋으실까요? 뭐 커피, 치킨, 배달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알려주실래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국내 반도체 투톱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번 주 출시됩니다. 수익을 봐도 곱절로 손해를 봐도 곱절인 그런 상품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루 최대 60%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은요, 대형주 주가마저도 크게 출렁이는 요즘 증시 분위기상 투자자가 잘 모르고 매수했다가 과도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레버리지 상품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투기성 매매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이거 수익도 두 배 하면서 약간 귀가 쫑긋했다가 손실도 두 배잖아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중고 스마트폰 매매 주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 스마트폰을 사볼까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온라인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린테크 땡땡땡이라는 사이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 사이트와 관련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계약 불이행, 환불 지연 신고도 많았다고 하니까요. 제품을 사기 전에 사업자 정보도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현금 결제를 하면 환불이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다음 키워드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신영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한 이후에 7차례 연속 동결해왔는데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 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가계 대출이 많은 집에선 이번 주의 결정을 더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이블 다이어트 유행입니다. 바이블, 성경이죠? 성경 다이어트라니 어떤 소식이냐면요. 미국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음식만 섭취하는 바이블 다이어트가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지난 8년간 저온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 정어리, 전통 방식의 빵 등 성경에 나오는 음식만 섭취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키워드로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가셨나요? 이상 플러스 핫 검색어였습니다.

오늘도 핫 키워드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들에 좀 관심이 가시나요? 기프티콘 이야기? 아니면 6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아니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됐다는 거, 중고 스마트폰 매매 주의해야 하는 거, 금융통화위원회 예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바이블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하는 소식까지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는지.

잡았을지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나눠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이 부르는 안녕 나의 사랑 듣고 올게요.

성시경, 안녕, 나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율리안나님께서는 배달 그 상품권이요? 라고 하시면서 기프티콘 어떤 거 선호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배달 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선호하는 상품권의 종류가 달라져서인지 저희가 그 키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커피 브랜드에서 발행하는 기프티콘에서 배달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 배달 음식 상품권이 1위로 올라섰네요. 근데 저도 확실히 그 커피를 많이 선물을 하다가요. 막 이렇게 생일이 뜨잖아요. 톡에 지인들의 생일이 뜨는데 커피를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저도 요즘은 배달 상품권 아니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들을 많이 선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딱그 바로 실생활의 사용을 요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뭐가 됐든 기프티콘 요거 받으면은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선물들 보내면서도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우리 5118님께서는 키워드 하시면서 어떤 키워드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고요. 사랑과 이별 1년 교제하고 어제 이별점을 찍은 안드레아가 이 시간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안드레아님께서 사랑과 이별, 1년간의 사랑의 이별점을 찍고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요럴 때 아드님에게 기프티콘을 한번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선물을 또그 톡에다가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841님도 저는 기프티콘은 무조건 배달 상품권이요? 라고 하시면서 요즘 밥값이 너무 아까워요. 이걸로 치킨 시켜 먹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것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치킨 브랜드에 선물을 보낼 수도 있는데 배달 상품권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즐겨 먹는 치킨 브랜드를 선택해서 또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좋아요. 7713님은 저 중고거래 하다가 거의 새거라는 글 믿고 샀는데 진짜 막 완전 고물이었던 적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직거래만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중고 휴대폰 이야기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 중고 휴대전화가 요즘 유행입니다. 아이땡, 사과폰 있잖아요. 그 사과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감성 있게 사진이 나온다고 해서 옛날 그 폰들이, 지금은 출시되지 않는 그 폰들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 폰들을 구매하는 게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가 쉬운 나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라로 여행 가면 그걸 또 구매해오는 그런 여행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마음들, 이런 유행에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거나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거나 이 제품을 구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겠죠. 이 중고 스마트폰을 매매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실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드린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 피해 상담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중고 휴대전화를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급하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IMEI 번호라고 해서 휴대전화마다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별, 샵, 06, 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분실이나 도난 여부, 또 통신 사용 제한 여부를 조회하는 데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 전에 고유 식별 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전 결제나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택배 거래 시에는 개봉부터 기능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나는 불안하다 하시면은 우리 7713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직거래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직거래를 하실 때도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IMEI 번호 확인을 포함해서 실제 통화 카메라 등 그 기능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좀 직거래 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거래하는 장소도 안전한 장소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는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꼼꼼한 중고 거래 이런 팁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를 늘상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바이블 다이어트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미국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음식만 섭취하는 그 바이블 다이어트가 건강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MSG나

가공 음식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성경 속 음식들은 당대 고대 중동 지역의 척박한 어떤 자연환경과 기후에도 살아남은 음식 재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소박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밀과 보리, 또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올리브, 성경 속 음식들이 오늘날 지중해식 식단의 근본이 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이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성경 속 음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이 성경 속 말씀을 더잘 새겨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플러스 핫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마로니에가 부르는 칵테일 사랑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C. 요즘 야구장에서 틈틈이 부지런하게 쓰레기를 줍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선수들이요. 실제로 NC 다이노스의 한석현 선수도 부지런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쓰레기 줍기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야구계에 퍼뜨린 유행이라고 하네요. 오타니 선수는 쓰레기를 줍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일이다 라고요. 단순히 경기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이를 위한 배려와 겸손이 결국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쓰레기를 줍는 일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주워보자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찬송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0: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5: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에 대해 정 회장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의로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모션은 대표이사까지 4단계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정 회장의 행실로 인해 이번 사태가 더 커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22년 이마트 노조는 오너의 돌발적 SNS 언행이 주가 하락 및 기업 이미지 타격을 불러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말처럼 정치권도 스타벅스 논쟁을 그만할 때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시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깊이 성찰을 하고 회사는 사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았을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5월 26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천국 찾아와 주신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유튜브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천국 이미지 보내기 이벤트 내일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오늘 오후 서울 한복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왜 무너진 건지 현장 수습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최진 모건대 소방학과 교수 연결해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먼저 제가 사건 개요부터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 일부가 붕괴를 했고요. 여기에 13명 정도가 있었는데 7명은 바로 피했고 6명은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2명, 서대문구 공무원 1명,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그 무너진 잔해에 깔렸고 이 중에서 50대 외부 전문가와 60대 현장 관리소장 그리고 60대 감리단장이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이고 부상자가 3명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규모와 심각성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도심 한복판 대형 구조물 해체 작업 중에 이제 발생한 붕괴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철거 현장은 매우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전조치를 미흡한 상태로 이런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철거 작업은 이제 해체 순서라든지 또 하중 관리, 가설 지지대의 안전성 확보, 또 위험구역 내에 작업자 접근 통제, 이런 안전수칙들이 철저하게 이제 지켜져야 합니다.
0: 예. 예,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교수님은 그럼 보시는 건가요?
1: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그런 수칙들이 현장에서 가설 지지대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또 하중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
0: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공정은 아닌 거라고 또 제가 몇 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지지대나 이런 것만 설치해 놓고 철거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그런 게 제대로 안전 장치가 확보가 안 됐을까요?
1: 아마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그 절단 작업 과정에서 이제 한쪽으로 하중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 하중 관리가 잘 안 돼서 그쪽에 지지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현재로서 나오는 그런 정황들로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철거 작업이 현재까지 89%고 이달 말까지 다 철거를 완료하는 거라고 예정이 돼 있어서 더 좀 안타까운데 공중 서울시가 파악한 걸로 보면은 공중 비계와 걷어 보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제가 뭐 좀 파악을 한 바로도 다리가 대부분 있고 일부 가장자리만 지금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더 여기에는 보강 장치를 했었어야 되는지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현재 정황으로 보면 이제 무리한 그런 하중 관리 실패 가능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1: 고가차도 철거의 이제 구조물 일부 제지하는 순간에 아마 하중이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지대라든지 그 비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계라든지 예. 그런 지지대의 그 관리가 아마 좀 그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해 2월 25일에는 세종에서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또 무너져 내려서 근로자 4명이 추락해서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이유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1: 네, 아마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반복되는 철거 참사라든지 또 고공 작업에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런 이제 그 작업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요.
0: 예.
1: 특히 이제 철거 작업 현장에서는 이제 뭐 해체 순서라든지 가설, 하중 변화 이런 계획에 이제 계획과 다르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 해체 계획서에 대한 외부의 또 구조 검토, 또 예. 책임 있는 감리 체계가 이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감리 제도를 철거 작업에도 좀 도입을 해서 감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0: 예, 일단 지금 뭐 KTX라든지 경의선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도심 뭐 교통도 마비된 상황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2차 붕괴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여기에 접근을 해서 마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그렇죠.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이제 위험은 2차 붕괴, 추가적인 붕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안전한 상판, 뭐 철근 이런 가설들이 뭐 중장비 진동이라든지 주변의 작은 그런 하중 변화로 인해서 또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 예.
1: 따라서 이제 현재 소방관들이 투입해서 인명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명 구조 작업보다 먼저 구조물 안정화와 또 위험 구역 통제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인명 구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파악을 했고 경찰은 5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해서 지금 수사에 돌아갔고 또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유세를 중단하고 이쪽에 지금 안전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모건대 소방학과 교수와 함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방선거 날짜까지 이제 한 자릿수 안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천국에서는 이번 선거 최고 격전지이자 격랑으로 빠져든 곳이죠.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연이 판세를 흔들고 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0: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을 앞두고 매우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요를 제가 간단히 네.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새전북신문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도내 18세에서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인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 47.3, 민주당 이원택 후보 38.7이 나와서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김관영 후보님이 지금 앞서고 있네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지금 이뤘던 걸로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 네, 도민들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업무 과정에서 전북 무시 또 불공정한 업무에 관해서 판단을 하겠다 또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민심이 상당히 크고요.
0: 예.
2: 또 최종 선거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도지사를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0: 예.
2: 그리고 누가 공천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난 4년간 전북을 위해서 실제로 일했고 앞으로 4년간 전북의 비전을 누가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한 판단들이 지금 결합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도지사 선택 기준에서 정당을 중시한다가 20.1, 후보 개인을 중시한다가 44.8, 그래서 두 배가 넘게 후보 개인을 중시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기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같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0: 예.
2: 우리 도민들의 지금 판단이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72.6%나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만큼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0: 예.
2: 그래서 민주당은 지게 하지만 공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가 별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도민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 민주당 쪽에서 일각에서는 그 네.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 언론사와 후보님 간의 뭐 유착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저하고 친한 거보다는 이원택 후보하고 더 친하겠죠.
0: 아 그래요?
2: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을 실제로 수행한 기관은 또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들도 뭐 그러나 여론조사가 저희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캠프에 계신 분들에게 여론조사의 10% 정도를 앞서고 있어도 현장에 가면 무조건 1번 찍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10%를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끝까지 추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절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이죠. 어제 전북을 찾아서 대대적인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 민주당 후보여야 전북 예산을 따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님은 이제 처음에는 민주당 복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니 또 후보님이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는 복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이 오갔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 지역에 자주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북에 거의 총력을 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 지역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0: 예.
2: 지금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는 전북에서 치면 잘못하면 대표직 날아가고 잘못하면 연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전북이 더 중요하다.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0: 예.
2: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북은 뭐 저는 계속 민주당에 있다가 잠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정청래 지도부가 네거티브와 뭐 이 김관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그리고 압박을 하고 이런 공세를 하는데 그런데 집중할수록 저는 도민의 삶이나 전북 경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전이라는 게 선거 때 내려와서 회의하고 큰절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업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움직이고 현장을 챙겨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여야지만이 전북 예산을 따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타당 후보가 유력한 그런 지역은 앞으로 예산 못 따옵니까? 그건 아니죠.
0: 예.
2: 그거는 또 우리 전부 예산의 편성 과정과 심의 과정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모르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군요. 그 이번 선거가 지금 전북 선거가 사실상 반정청래냐 친정청래냐 이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후보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관영의 당선이 정청래의 사퇴를 불러올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정청래 대표가 있는 한 복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후보님이 좀 이런 구도를 원하시고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2: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굳이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친청이냐 친명이냐라고 따지면 제가 친청이 아닌 걸 확실하니까
0: 예.
2: 친명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친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에 대선 후보 때 저를 문재영입 1호로 민주당에 복당을 시켰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계속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제명이 됐는데 현역 도지사를 본인의 해명조차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0: 예.
2: 그것도 당시에 여론이 제가 1등과 제가 1등이고 이호태 후보가 2등인데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렇게 12시간 만에 제명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아, 이것은 과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저는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0: 예.
2: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이원택 후보를 꼭 공천을 주고 싶고 그냥 그분을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1등 주자를 아, CCTV가 오니까 올컷이 잘 됐다 하고 순식간에 12시간 안에 저를 제명시킨 거예요.
0: 예.
2: 네, 그것이 그 과정이 이번 CCTV 문제 하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원택 후보가 도당위원장을 그만두고 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간다.
0: 예.
2: 말을 한 것. 또 7.23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해서 저를 기자회견을 계속하면서 몰아붙인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신청 지도부하고
0: 예.
2: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이제 뭐 후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제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 이제 지역 내 청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 뒤에 대리비를 준 것이 그 식당의 CCTV에 찍혀서 이게 이제 정광석화 같이 제명이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후보님도 다른 인터뷰에서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2: 제가 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 조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늘 무겁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CCTV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장면만으로는
0: 예.
2: 당시 제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취지, 그다음 곧바로 회수된 그 회수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직접 가서 꼭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출석 요구를 제가 했던 겁니다.
0: 예.
2: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이건 출석 요구할 필요 없다. 뭐 CCTV가 명확하니까 이건 바로 잘릴 일이다. 라고 해서 저를 제명을 시킨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면 이게 제명시킬 일은 아닙니다. 네.
0: 그러니까 후보님의 입장은 청년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며 대리비를 줬다라는 건데 이게 또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회수하셨다라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식사 자리에 저희 도청 직원이 술을 먹지 않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0: 예.
2: 그 직원이 제가 한 행위를 보고 걱정이 되니까 지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건의를 했고 저도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정신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회수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0: 알겠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일각에서는 네. 지금 후보님이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기 때문에 도지사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그 부분은 상대 후보가 더 과장하고 확장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가나 매수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었더라면 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0: 예.
2: 법상. 그러나 과태료도 청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다만 도지사는 항상 금전을 교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저도 법조인이고 저도 많은 분에게 자문을 받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지금 두 캠프가 유착돼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두 당의 원팀 의혹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 엊그저께 세 명이서 토론을 했어요.
0: 예.
2: 그런데 이원택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우 후보가 거의 비슷한 주제로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 도지사 4년 전북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더 악화됐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21일에도 토론회를 하고 22일에도 토론을 했는데
0: 예.
2: 21일날 토론회에서 쓴 판례를 다음날 이원태 후보가 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두 명이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 판례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똑같은 판례를 들고 나와서 후보님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군요, 지금.
2: 네. 번갈아 같은 날. 같은 날 판례를 들고 왔는데
0: 예.
2: 같은 날 판례 들고 온 판례는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밑에 참모들이 같이 그 정보를 공유했든지 아니면 후보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했든지 뭐 그런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참 이 자료가 작성된 경위, 공유된 과정이 저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0: 예.
2: 민주당이 늘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이다, 내란당이라고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무소속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같이 공조를 한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요거 꼭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일에 라디오에서 후보님이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에서는 거짓이다, 거짓 기만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진실 공방이고 뭐 선거 이용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캠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통령께 네. 언제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건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지 좀 궁금합니다.
2: 제가 당 밖에 있었던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위로로 저를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2022년에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나고 제가 그 복당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도지사가 됐거든요.
0: 예.
2: 그리고 도지사 돼가지고 쭉 일을 해왔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로 1년간은 같이 호흡을 맞춰왔거든요.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주요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제가 제명해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 상황에 있어서 제가 저를 아끼고 인재영입 1호로 저를 영입까지 해주신 대통령께 저도 사실은 굉장히 죄송하죠. 그러나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해서는 제가 대통령 이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0: 예.
2: 그거는 저의 제가 뭐 대통령님께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도 아니에요. 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래 잘했다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어쨌든 그런 일이
2: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 해가지고 자꾸 대통령님을 더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 더 사건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전북 도의사 선거에 당대표도 나서고 국회의원 차기 국회의장으로 선임분도 나서고
0: 예.
2: 뭐 대통령님까지 등장을 합니까? 저는 단순히 그냥 있었던 사실을 잠깐 말씀드린 건데
0: 예.
2: 더 이상 그걸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전 대통령님과 우리 전북 교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짓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진짜 짧게 남았는데 한 20초 네. 정도만 왜 김관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 네. 지금 전북은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해온 실력 있는 실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도를 계속 이끌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전북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누가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도민들, 도의 주인이신 도민들께서 꼭 판단해 주시고 6월 3일에 꼭 기호 7번 김관영 후보를 꼭 찍어주시면 도도 살고 전북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방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천국 김관영 무소속 전북 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소개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노래로 이어갑니다. 버브의 비터스윗 심포니.

0: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전 세계 외교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중동 문제 그리고 국제 역학 관계를 짚어주실 성혜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은 서로 전에 같이 방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 아닙니다.
0: 처음 뵈시는군요.
2: 네, 이름은 너무 유명하시니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도 방송에서 엄청 많이 뵈가지고요. 예, 예.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0: 아니 그 성 교수님은 눈은 이렇게 실필 줄을 안 터지셨네요.
2: 저는 그분과는 다릅니다.
0: 아, 예, 네,
2: 그분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0: 터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 그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0: 아, 그렇군요.
1: 박현도 교수님 듣고 계신가요? 예.
2: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좀 놀아야 되는데 저처럼.
0: 알겠습니다. 워낙 뭐 바쁘신 분들이라서 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2: 감사드립니다.
0: 뭐 지금 이란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 미국으로 가져온다라고 했다가 이란 현지 팩이나 제3국 반출도 오케이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문희정 평론가님께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인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0: 예.
1: 자, 지금 합의가 거의 뭐 가까워졌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네가 전쟁을 일으킨 그 목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휴전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440kg의 어떤 60%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이란 측은 절대로 미국 측으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희석해서 쓰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0: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 그거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거 너 미국에 주기로 했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가 이란 측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슬쩍 말을 바꾸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럼 전쟁 왜 했냐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거고
0: 예?
1: 이거는 결국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이 본인에게 너무너무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이제 길어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성 교수님.
2: 네.
0: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호구 잡혔다. 약간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2: 잡힌 지 오래됐죠.
0: 잡힌 지 오래된 거예요?
2: 네. 아,
0: 예.
2: 이제 본인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호구 잡혔구나.
0: 예.
2: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 호구 안 잡혔다. 이란이 호구 잡았다. 내가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때려도 꼼짝을 안 해. 그다음에 역봉쇄, 해상 봉쇄를 해도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0: 예.
2: 이란 경제가 힘들긴 한데 계속 버티잖아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뭐 여기서 전쟁을 한 번 더 한다? 더 한 번 더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0: 예.
2: 그게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가도 낮춰야 되고 국내 불만이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간 지가 지금 몇 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진정시키려면 어쨌든 합의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0: 예.
2: 자기가 계속 주장했던 게 440kg 미국으로 반드시 가져가겠다. 승리의 서사를 거리겠다는 거잖아요. 트로피로 가져가겠다는
0: 그러니까 뭔가 뭐 쫙 가져가가지고 그쵸. 쫙 보여주고 막 이런 게
2: 돼요.
0: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트럼프는.
2: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집을 했었는데 이란이 안 되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게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꼭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니 내가 그럼 한번 양보할게.
0: 예.
2: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그냥 이란 내에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하에 희석을 시키든지 이걸 하겠다. 그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물러섰습니다.
0: 그렇군요.
2: 예, 그럼 이란이 이제 이걸 잘 받아서 화답을 해야 될 텐데 이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조건이 이게 예. 좀 고차방정식인 게 미국은 어쨌든 우라늄의 팩이나 뭐 반출 뭐

0: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한국에 묶여 있는 돈을 포함해서 해외 동결 자산 150조 원을 당장 내놓으라라고 또 조건을 이제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판돈을 키우는 느낌? 도박을 하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아니죠. 아니에요? 이란 측의 요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란 측은 항상 요구 조건이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우리에 대한 공격 당장 멈춰. 우리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도 멈춰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역공세 그거 풀어. 그리고 우라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권리 인정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제재도 해제해달라. 예.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처음에 미국은 이거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국 측이 계속해서 뭐 이번에 우리가 제안서를 보냈어. 답을 기다리고 있어. 또 이란 측에서 온 답은 똑같아요. 그전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이란 측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가져와서 우리가 보고 있어. 그 좋은 제안이 뭐냐면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동결 자산 해제,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사실은 이 전쟁 이전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되던 부분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괜히 이스라엘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내적 정치적 위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이란을 때리는 바람에 졸지에 이제 동결 자산도 해제해줘야 되고요.
0: 예.
1: 이란에 대한 제재도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이러려면 전쟁 왜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오바마 때보다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정신승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거는 성 교수님.
2: 네.
0: 그래서 이게 좀 지겨워. 솔직히 얘기하면은 계속 된다 더 나은 협상을 들었다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 건가요? 그 언제쯤 되는 건가요? 이 협상이.
2: 두 달 내내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저희도 지금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긴 한데 해야겠죠? 안 할 수는 예.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게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란이 잘 받아서 좀 자기들도 조금 양보를 하면서 최종 합의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건 아직까지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0: 네.
2: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거 선결 조건으로 제재 지금 동결 자산부터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0: 네.
2: 이것부터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이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안 받으면 또 이란이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 또 시간은 또 가겠죠. 그런 부분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우라늄 농축 중단을 그러면 몇 년 동안 할 건가? 미국이 20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이란이 그냥 20년을 받을 건지 아니면 줄여서 10년을 할 건지 15년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직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면 그럼 15년 농축 중단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란은 저농축 할 수 있게 되는 거 3.67%는 오바마 때처럼
0: 예.
2: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10년간 3.67%를 쭉 해줄 건지 뭐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좀 있어요.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이번에 2단계 합의안이잖아요. 휴전안이. 1단계는 호르무즈에 푸는 거.
0: 예.
2: 30일 동안. 그다음에 나머지 60일 동안은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핵은 두 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택도 없죠. 어쨌든 하기로 한다는 MOU만은 지금 도장만 찍어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0: 예.
2: 그다음에 핵 협상은 나중에 뭐 그게 60일이지만 시간이 더 걸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0: 알겠습니다.
2: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시간을 하면 지금 5에서 7일이라 그랬으니까 이 기간 안에 다음 주 초 안에 어쨌든 과부가 결정이 되겠죠.
0: 그렇군요. 네. 호르무즈 해협. 그래서 지금 뭐 풀리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란은 지금 계속 돈 받겠다고 통행료 받겠다고 뭐 포장은 해양 환경 보호 서비스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제가 오늘 좀 거치네요. 말이 삥 뜯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지금.
1: 자, 호르무즈 해협을 예. 이란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통행료 아니고 비용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에 생각해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만 꺼내도 위협 가겠어라는 얘기만 해도 거기가 난리가 나서 이란은 그걸로만 사용하다가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돈을 얻을 수 있구나를 말 그대로 금광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을 한 거잖아요. 예. 이란 측에서는 절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1500척 이상의 배들이 여전히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이란 측의 통행료 때문에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이 니들 이란하고 물밑에서 협상하거나 이란 측에 통행료를 주고 나가는 선박들은 우리의 2차 제재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마라고 해서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선박들이 못 나가는 거였어요. 예. 우리 선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란 측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그 결정을 못 내렸단 말이에요. 미국의 2차 제재 때문에 못 내린 거였어요. 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요? 그건 뭐냐면 미국 측이 그 제재를 걷어들이면 되는 문제예요.
0: 근데 미국이 제재를 걷어들인다는 거는 이 네. 통행료를 공식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란은 사실상 걷겠다는 거잖아요.
1: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게요. 이 전쟁 중에도 본회의 열어가지고 법적 근거 다 마련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용을 거들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역부터 이 지역까지 우리 통제 해역이야라고 발표도 했어요. 예. 이란 측에서 이걸 물릴 리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0: 아, 이란과 미국 모두에게 화가 나네요. 진짜 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게.
2: 네, 우리만 돈 내야 돼요. 지금.
0: 아 그렇군요.
2: 자칫 잘못. 근데 이게 문제는 아무리 저렇게 준비를 잘해도 국제사회 전부가 이걸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0: 예.
2: 그러면 국제사회 전부를 적으로 돌리고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돈을 다 받겠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0: 네. 예.
2: 이게 이제 저는 좀 의문이고 어쨌든 통제력은 가지려고는 할 거예요. 지나가는 선박이 선택적으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절대 안 돼 이러겠죠. 그런데 여기다 통행료를 붙인다. 이거는 상당히 국제사회와 충돌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오만을 예.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하고 야 너희들도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데 비용 필요하잖아.
0: 예.
1: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배들 많이 지나다니면 그래서 그런 거 복구하는 용도로 필요하잖아라는 식으로 오만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0: 알겠습니다. 자,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2: 네.
0: 야, 이란이랑 우리 전쟁 끝내줄 테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 맺어라. 아브라함 협정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협정을 맺은 상황이고 그렇죠. 나머지 중동 국가는 지금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 사실상 이제 적 같은 건 예전에 중동 전쟁도 있었고
2: 그렇죠.
0: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는 말자 이 정도 합의는 있지만 평화 협정을 맺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2: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사우디하고 카타르 정도를 지금 타겟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2023년에 사실 될 뻔하다가 하마스가 전쟁 나면서 사실 물고 나갔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해주면 좋겠는데 사우디는 뭐. 이미 안 된다 그랬고 카타르도 이미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0: 예.
2: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거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정확한 뭐 로드맵이나 비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냐. 전통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2002년에 사우디가 이미 제안한 게 있어요. 2002년에. 팔레스타인 국가 세워준다 약속하면 스물 몇 개 아랍 국가가 전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0: 예.
2: 그게 지금 사우디는 본인이 그렇게 뱉은 게 있어. 2002년에. 그런데 그걸 어기고 아랍에미리트가 했다 그러고 우리가 바로 따라가서 그런 아랍에미리트처럼 팔레스타인 문제 하나 해결도 없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한다. 사우디는 부담스럽죠. 할 수가 없죠.
0: 그렇군요.
2: 네. 그러니까 카타르도 못하죠.
0: 근데 이 트럼프는 왜 이거 드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란한테만 호구 잡힌 게 아니라 네타냐후한테도 호구 잡혔나? 네타냐후가 네. 전쟁하자고 하니까 전쟁하고 지금 평화협정 맺으러 지금 본인이 세일즈 다니고 있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1: 이게 이제 네타냐후를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아직도 전쟁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또 미국 내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도 이 휴전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그렇게 이란한테 무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주고 발을 빼는 게 아니야. 대신에 얘네들 싹 묶어가지고 이란하고 야 손잡아 서로 안아 사랑한다고 말해. 내가 이 관계 싹 묶어서 해주고 나오면은 나 위대한 거 아니야. 그 역대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못했던 거 내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본인의 근데, 성과를 위해서.
1: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이 상황이 지금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번에 완전히 이란을 적대국으로 완전히 돌려버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정말 짝짝꿍이 돼버렸어요. 자, 전쟁이 끝난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0: 예.
1: 이란이요. 미국이랑은 전쟁을 끝냈지만 과연 자신들을 적대국으로 돌린 중동의 국가들,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이 국가들은 전쟁 이후의 안정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란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이란을 적대국으로 돌린다?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렵네요. 정말 국제정치, 중동정세 참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스라엘 감옥선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가자지구로 이제 국제구호선단이 구호활동하려고 가다가 나포가 됐는데 컨테이너로 만든 감옥선에서 40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네.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성폭행까지 있었다라는 폭로가 쏟아졌고 한국인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보내줬어요. 빠르게. 근데 그 이제 그 공항에서도 귀가 잘 안 들린다. 맞아가지고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스라엘은 문명 국가 아니고 여기에 이 안에 네. 유럽인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2: 아 미국인들도 있었어요.
0: 미국인들도 있었어요.
2: 미국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뭐 누구를 선택해서 막 그렇게 하진 않았고 어쨌든 거기에 지금 구호선에 갔던 428명 정도가 지금 나포가 됐고 전체가 지금 아마 컨테이너 선에 갇혀서 아마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은데
0: 아직도 있는 건가요? 그럼
2: 지금? 아니 거의 다 저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니까
0: 예.
2: 이게 뭐 사실 한국 사람만 이렇게 딱 해서 빨리 풀어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그럼 우리 이 활동가들 빨리 나왔고 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지긴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0: 그렇군요.
2: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성폭행이랑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0: 예.
2: 왜 이렇게 폭행을 하는지 지금 국제사회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그냥 나포에서 데리고 와서 그냥 그럼 어쨌든 뭐 감치를 하든지 해서 시간 지나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왜 폭행을 했냐는 게 문제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측만 아니라 어떤 유엔이나 다른 주체가 들어가서 같이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는.
0: 예.
2: 왜냐하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조사나 수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본인들이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1: 이스라엘 내부가 얼마나 극우화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소에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서 행해지던 짓들을 똑같이 구호활동가들을 향해서 했거든요. 이 중에는 기자들도 있었고 경제학자도 있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있었어요.
0: 예.
1: 근데 그들도 똑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0: 국적이 완전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뭐 미국인도 말씀하신 호주, 이탈리아, 영국, 한국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1: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라든지 이런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해가지고 지금 수사에 직접적으로 나선 상황이고요.
0: 예.
1: 저는 이스라엘이 정말 최악의 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 편일 수가 없고요. 활동가들이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인들이 평소에 이런 대우를 받았구나를 우리가 이번에 알았다.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시작점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자지구는 지난해부터 휴전 중입니다. 그런데 휴전 조건 중에 분명히 구호품을 넣어주는 게 있었어요.
0: 예.
1: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여 척의 선박들이 구호품을 싣고 전 세계 39개 활동가들이 들어간 겁니다. 공해상에서 잡힌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짧게
2: 네.
0: 중동 정세 한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30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2: 일단 일주일 안에 협상이 잘 되면
0: 예.
2: 휴전이 되고요. 휴전이 되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은 어쨌든 풀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이란의 통제력 하에 있겠지만 우리 선박도 나올 거고 잘 나올 거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거고 그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서는 핵과 관련 협상을 할 텐데 협상이 잘 되리라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죠.
0: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인정 평론가 성혜광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9월 26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 내일 또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0: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2: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3: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4: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3: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6: 803강 한우.
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롭죠. 흐리거나 비 올 때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주변 조직이 살짝 팽창해서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력도 우린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울적해질 뻔했던 감정도 뛰어넘고 누군가 같이 걸어주면 더 먼 길을 갈 수도 있고 포기할까 했을 때 응원받으면 없던 힘도 생기죠. 그래서 이 5월을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음악과 응원, 수다 빼놓지 않고 모두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26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죠. 잘 시작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은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있는 이곳은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비 오거나 흐려져서 기압이 낮아지면 그 괜히 무릎이 왜 아프지? 허리는 왜 아프지? 약간 그런 증상 있으시죠? 이게 그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관절 주변이 약간 팽창을 한대요. 네, 그래서 관절염 있으신 분들,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유독 이런 날에 그 통증이 그런 이유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자, 한 주 시작이지만 또 5월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여름을 또 준비해야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도록 오늘 날씨가 그 비가 오기 전이어서 비가 이제 슬슬 내리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네, 벌써 지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면서 힘을 주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CPBC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청주 교구장 김종강 주교님께서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이 되셨네요. 자세한 소식을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레오 14세 교황이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를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했다고 주한교황대사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7시, 로마 시각으로 낮 12시 교황청 공식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김 신임 부교구장은 196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1996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황청립 성바오로 국제선교신학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귀국 후에는 청주교구 청소년사목국장과 청주교구 학산분당 주임신부, 대전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신임 부교구장은 2022년 청주교구장으로 임명돼 현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 부교구장 대주교 임명은 2009년 광주대교구 이후 17년 만이며 대구대교구는 2006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김주교의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 임명으로 김주교는 현재 주교회의 회원 가운데 유일한 부교구장 대주교가 됐습니다. 교회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부교구장 주교는 보좌주교와 달리 차기 교구장 승계권을 갖습니다. 한편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기준 5개 대리구에 154개 본당, 532명의 사제와 51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2010년부터 제10대 교구장을 맡고 있으며 장신호 주교가 총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주교가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되면서 청주교구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민이었습니다. CPBC 뉴스 속보를 마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윤하의 빗소리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중간에 갑자기 그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니까 많이들 당황하셨나 봐요. 예,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 부교구장 대주교 임명은 2009년 광주 대교구 이후에 17년 만이라고 하고, 또 대구 대교구는 2006년 이후에 2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해요. 속보로 전해드려야죠, 이런 경사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과 함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PBC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내일까지 성령 치른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지식, 용기, 효경, 경외, 의견, 슬기, 통찰, 이렇게 삶에 필요한 7가지 은사 중에서 무엇을 받게 될지 궁금한 마음으로 확인하기 버튼을 딱 누르시면 한 가지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한 인증사진을 CPBC 라디오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비둘기 모양의 기도초를 각각 두 개씩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CPBC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음접풍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따로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 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 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그리고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위정희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정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재진님께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쭝디 또 음접풍 가족들 모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재진님 어서오세요. 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아, 저는 그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박진경님께서 허걱, 순간 우리 중디 뉴스 앵커 모두 멋있다. 중디 휴일 잘 지내고 오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전 휴일에 광주에서 시민의 날이라고 행사가 열려서 미소천사 데리고 에어바운스 태우고 놀다 오고 연휴 참 빡세게 보내고 왔죠. 광주는 비가 무진장 오려는지 바람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럴수록 다 조심하시게요. 하시면서 네, 이렇게 바람 걱정을 또 해주셨네. 그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에어바운스 뛰는 모습. 네, 우리 진경님의 미소천사 이 녀석은 정말 어떻게 이런 미소가 나올, 어떻게 이런 미소가 나올까? 약간 내 미소로 다 쓰러뜨려 주마, 뭐 이러면서 공격하는 미소, 발사 미소예요. 너무 귀엽네요. 다들 진짜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네, 비바람 피해 없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진님께서 저는 토일 월화 4일 연속 출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웬만하면 4일 연속 근무는 안 하는데 목요일 오전에 둘째 딸 고등학교 공개 수업 참석하고 담임생과 상담하느라 토요일 휴무를 목요일 오전 반차, 토요일 오후 반차로 나눴었거든요. 자식이 뭔지. 아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위대하다는 거겠죠.
네, 이런 휴일 정도 반납하고 아이한테 할애하는 거, 아이를 위해 봉사하는 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부모님들의 행복이죠. 유현미님께서 쫑디님 출첵합니다. 전 주말에 야구장 다녀와서 승리요정 되고 와서 좋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오니 일이 많네요. 쌓인 일이 있어서 어제도 출근했는데 말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니 또 미뤄뒀던 일은 하셔야죠, 현미님.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셨다니 기분 좋으셨겠네요. 자, 음작품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심규선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가 함께한 부디 브라운 아이즈의 떠나지 마.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가요계 중견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정재형 그리고 김형석 씨가 작곡한 곡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준비한 곡들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의 작품들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곡은요, 정재형 씨가 작곡한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입니다. 1996년 1월 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서지원의 유작으로 같은 달 22일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곡인데요. 그해 5월과 6월에 걸쳐 지상파 3사 가요 프로그램을 모두 석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린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은 정재형 씨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정재형 씨는 방송을 통해 가수에게 생전 처음으로 받은 작곡 의뢰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도 있는데요. 곡 중간에 네 개로 이렇게 이어지는 가성 파트, 당연히 서지원 씨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재형 씨가 대신 녹음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당시 원하는 느낌의 가성이 잘 나오지 않자 정재형 씨가 직접 녹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김형석 씨가 작곡한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입니다. 이 곡의 경우 원곡 가수가 이 조트리오인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아니고요. 김광석 씨가 원곡 가수 맞습니다. 1991년 3월 발매된 김광석 2집의 수록곡이었죠. 당시 신인 작곡가였던 김형석 씨는 김광석 선배님의 요청을 받고 작곡을 했는데요. 이 곡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김형석 씨는 유명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형석 씨는 여러 인터뷰에서 김광석 선배님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이야기해왔는데요. 자신의 음악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준 인물로 김광석을 꼽기도 했죠. 자, 그럼 지금의 레전드 작곡가들을 만들어준 시작점이 된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정재용 씨 그리고 김형석 씨두 분이 작곡한 음악 만나봤는데요. 양수정님께서 비가 막 쏟아질 것 같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 촉촉히 적셔주는 선곡들. 정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수정님 어서 오세요. 변진아님께서 김광석 1집의 너에게도 김형석님 곡인데요. 그 무렵 웬만한 테이프는 다사 모으던 시절이었는데도 그 당시에 낯선 이름이었어요. 인순이님의 이별 연습도 김형석님 초기 곡이에요. 그 후야 뭐 아시다시피 신승훈, 김건모님 등등과 작업하시면서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가 되셨고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에요. 숨은 노래도 많아요. 숨은 노래보다 히트한 노래들이 더 많은 분 아닌가요? 정말 엄청난 히트 작곡가, 최고의 작곡가시죠. 7009님께서 오랜만에 잠시 여유 부리며 들으니 좋아요. 어서 오세요. 마이선님께서 빈님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좀 비가 오기 전에 후텁지근해서 약간 좀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너무 끈적끈적해지니까 비가 오고 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공다영님께서 오랜만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봄 휴가. 싱가포르에서 여름을 미리 느끼고 오늘 새벽 5시 11분 도착해서 8시 20분 출근. 이틀 밀린 업무 처리 파파박 하고 퇴근해서 짐 정리하느라 아직 널브러져 있지만 음접풍 오늘은 생방인가요? 들어왔어요. 싱가포르 향수병이 생겼는데 이번에 완전 다 해소하고 왔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비나 성당. 금, 토, 일, 월 마지막 날까지 매일 갔어요. 보고 싶던 친구들도 만나고 미사도 매일 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다영님께서 이런 사연과 함께 직접 찍어주신 그 싱가포르 여행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싱가포르를 제가 또못 가봤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긴 한데 이 성당 사진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여기가 그 노비나 성당? 그죠? 노비나 성당 사진인 것 같죠? 와, 성당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깔끔해요. 네, 그림 같아요, 그림. 네, 저도 싱가포르 꼭 가보고 싶네요. 이상숙님께서 전 손주, 손녀, 며느리랑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힘은 들었는데 보람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어쨌든 연휴를 여행으로 즐기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참 부럽습니다. 즐거운 여행, 건강한 여행 다녀오셨길. 3658님께서 어제 남자친구랑 전주 여행하고 올라왔습니다. 전주에서 불락전골도 먹고 월전교도 보고 재밌게 보냈지만 여행 갔다 오는 길은 고됐어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운전하고 출근한 남자친구에게 오늘 힘내라고 소녀시대 힘내 신청합니다. 네, 힘내야죠. 이렇게 신나게 실컷 놀고 왔는데 피곤할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3658님의 신청곡 소녀시대 힘내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06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학창시절엔 서울에 살았는데 저 20살 때 부모님이 대구로 이사하셨고 저도 대학 졸업 후 대구에서 취직해 지내고 있어요. 오늘까지 휴가를 내서 연휴 때 서울의 친구 집에서 놀다가 아침에 기차를 타기 위해 수서역에 갔는데요. 그런데 기차 시간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 정도로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세련된 여성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요즘은 다 어플로 예매를 하죠. 저는 앱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데 서울 올라갈 때 끊었기 망정이지 요즘 표도 없고 잘 못 사겠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어르신을 도와드릴까 말까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기차 탑승까지 20분 남았기에 먹고 있던 감자튀김을 과감히 내려놓은 뒤 어르신 휴대폰에 SRT 어플 깔고 회원 가입해드리고 티켓 구매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대화 나누다 보니 해외 교포신데 잠깐 한국 오셨다네요. 휴대폰 들고 즐거워하시는 그 어르신 모습에 괜히 뿌듯했습니다. 아이유의 Love Wins All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3061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들려드렸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어디서든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꼭 있을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진경님께서 와 그걸 20분 안에 하시다니 난 왠지 할 수 있어도 20분 넘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봐 주세요 진경님.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김종서의 에필로그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 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이번 달 초 경남 소방본부에선 특별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100건이 넘는 인명구조 현장에서 활약했던 구조견 피코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일반견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한 피코에게 전담대원 손기정 소방위는 꽃목걸이를 걸어줬고 모든 소방대원이 진심을 다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코는 만 7살이고 사람 나이로 치면요 60대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구조견들은 7살쯤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구조대원이나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틈과 잔해를 오가며 수색하는 구조견들은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구조견들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몸을 던지는 중입니다. 현재 6살인 인명구조견 나무에겐 날카로운 유리와 철근에 베인 흉터들이 남아있는데요. 나무의 전담대원인 김원현 소방관은 사람을 위해 매일 헌신하는 나무에게 매일 고맙고 짠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19 구조견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98년인데요. 그동안 100여 마리의 구조견은 만 건이 넘는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수색하고 구조해 왔습니다. 한 마리의 구조견 육성을 위해 2년 동안 하루 2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이 되고 다양한 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식 인명 구조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활약하고 헌신하지만 은퇴 후 인명구조견의 복지는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곧바로 입양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일하던 부대에서 동료 대원들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번 달초 은퇴한 피코를 비롯해 현장을 누볐던 최고의 대원인 우리의 구조견들이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편히 쉴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차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였습니다. 119 구조견 피코 이야기. 이번 달 초에 은퇴를 했는데 새 가족을 찾는다고 경남 소방본부에서 공고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산악사고 또 건축물 붕괴 사고 등 위험한 현장에서 일한 이 피코를 위해서 소방본부가 신청자 중에 엄선해서 새 가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 사실 입양을 신청하는 분이 많진 않다고 해요. 제가 아까 그 7살이라고 했는데 만 7살이 사람 나이로 60대라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나이 계산하고 좀 틀려서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 이런 게 있구나. 강아지 나이 계산할 때 소형견하고 대형견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저는 예전에 그 소형견 작은 개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 못 키우고 저희 고모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가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키워주셨는데 그때 14살, 15살 뭐 이렇게 살고 떠났어요. 그 정도는 다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형견은 상대적으로 이 소형견보다 그 나이 계산이 훨씬 더 많아지네요. 그만큼 이제 노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던 이 구조견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예, 모두가 다시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6573님께서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토요일 날 부산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5시간 반 걸려서 휴게소 안 들리고 고고 했다가 다시 그날 저녁 순천으로 3시간 걸려서 간 뒤에 어제 서울로 다시 4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기분 좋은 나들이라 그런지 평소보다는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술 부르트고 코피도 나고 마음 따로 몸 따로였습니다. 와, 아니 부산의 결혼식 때문에 가신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순천은 또 왜 가셨던 거예요? 간 김에 겸사겸사 순천 구경? 그러신 거예요? 정말 아유 몸이 피곤하실만 하네요.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쉬시면 바로 회복되실 테니까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은 또 어떤 명반들, 또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궁금해지네요. 광고 듣고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네,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아니 K-POP계 정말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오늘 아마 오후에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마 전 세계 음악 그 시상식 3대 시상식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로 BTS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아티스트는 이제 대상격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전에 한번 받았어요. 네. 이제 2021년에 버터 선풍적인 인기였었죠. 버터로 한번 받았고 네. 군대를 다들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재결성했는데도 다시 한번 이 상을 받았으니까
0: 대단합니다.
1: 또 이걸 이렇게 보면은 군대 안 가고 계속 활동했으면 매년 받지 않았을까. 네. 히트곡을 내면서 근데 어쨌든 또 나라에 의무를 다 한 다음에 네. 완전체로 모여서 모이자마자 발표한 음반이 이렇게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으니까요. 뭐 국위 선양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0: 네. 아, 참. 그리고 또 골든이 올해 노래로 선정됐다는
1: 네, 맞습니다.
0: 너무나 네. 기쁜 소식도 네. 함께 들려왔습니다.
1: 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즐거운 소식 K-POP 얘기 드리면서 약간 이제 해외 재즈계에서는 네. 약간 부고 소식이 하나 있어요.
0: 네.
1: 뭐 아주 뭐 재즈 아티스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진 않지만 이 소니 롤린스라는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0: 네.
1: 아주 거장 중에 거장이고요. 지금 45살인데
0: 네.
1: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그러니까 이제 5월 25일 날 이제 타계를 한 걸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그러니까
1: 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제 SNS는 이제 재즈 쪽들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뭐 지금까지 계속 그전 세계 매체에서 소니 롤린스 부고를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K-POP에는 아주 경사스러운 좋은 소식이 있고요. 재즈에서는 고인이지만 워낙 뭐 고령이었고요. 활동을 안 한 지는 오래됐지만
0: 네.
1: 이제 1930년생인 솔렌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이제 오늘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또 어떤 음악들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1: 네. 뭐 솔렌스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는 이제 재즈 스페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즈 선곡을 갖고 왔는데요. 뭐 여러모로 재즈에서는 뭐 클래식도 그렇지만 뭐 50년 전, 100년 전 뭐 이렇게 기념으로 되는 연도를 챙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 50년 전에 발표된 그러니까 1976년이 되겠죠.
0: 네.
1: 1976년에 발매된 재즈 걸작에서 선별해서 음반을 갖고 왔습니다.
0: 네.
1: 1970년대 중반이면은 재즈 퓨전, 뭐 퓨전 재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재즈와 락이 합쳐져서 일렉트릭 한 사운드가 막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 재즈 퓨전의 명반들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스타일 고전 음반도 있고 재즈 시기로 본다면 조금 어두웠던 시기이긴 하거든요. 70년대가. 그런데
0: 네.
1: 그 사이에서라도 또 이렇게 좋은 음반들을 거장들이 냈고 뭐 그중에서 몇 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네.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1: 네. 지금 현존하는 재즈 기타리스트 중에 가장 사랑받고 있는 바로 팻 메스니라고 있는데요.
0: 네.
1: 팻 메스니의 데뷔작이 바로 딱 50년 전인 1976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Bright Size Life라는 음반이고요. 그 음반의 타이틀곡을 골랐습니다. 76년이면은 이제 팻 메스니가 이제 막 데뷔해서 젊은 시절에 음반을 내기 시작하고 이때 이후에 팻 메스니의 역사가 쓰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팻 메스니는 자신의 그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름을 팻 메스니 그룹 해가지고 보통 재즈 팬들은 이제 P 이니셜을 따서 PMG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PMG가 2000년대 초반까지 예, 아주 좋은 명반들을 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50년 전에 있었던 그의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뭐 미국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음반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2020년 네.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미적으로 중요한 음반 이렇게 매년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0: 네. 팻 메스니는 뭐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1: 많죠.
0: 엄청나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그럼 팻 메스니의 첫 번째
1: 네.
0: 앨범 속
1: 네.
0: Bright Side Life. 네. 자, 이 곡 함께 듣는 동안 이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역대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발표된 재즈 걸작 음반들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팻 메스니의 앨범이 차지했고요. 뭘 차지해? 첫 번째 자리를.
1: 네. 네.
0: Bright Size Life라는 네. 곡 함께했습니다. 노래 이 연주 들으면서 편집장님이랑 저랑 다시 한번 와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0: 막 연신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20대 초반.
1: 네.
0: 특히 또 재즈 뮤지션들은 약간 좀 연륜이 있어야지.
1: 예. 신동이 나오기 어려운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재즈거든요. 어쨌든 여러 즉흥 연주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요. 근데 팻 메신이는 데뷔했던 나이가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반이 만으로 22살에 발표한 음반입니다. 그리고 이 음반이 데뷔 음반이니까 작년에도 음반이 나왔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50년 진짜 만 50년을 꾸준히 음반 활동을 하고 내놓는 음반마다 빌보드 그래미 상을 받고 그다음에 음반을 내고 또 투어를 하고 그래서 뭐 걸작도 걸작이지만 언제나 성실한 음악 활동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팻 메신이입니다.
0: 네. 박효진님께서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양수정님께서도 김광현 편집장님 오늘 너무 기다렸어요. 인스타에 올려주신 앨범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이라 들뜨며 기다렸어요. 팻 메신이 기타리스트 재즈 뮤지션이라 더 특별한 느낌이 있죠. 기타 선율이 오늘 제 마음처럼 리듬 제대로 타고 있네요. 자, 우리 노래 전시회 50년 전 1976년에 발표된 재즈 걸작들 감상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팻 메신이가 재즈 퓨전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였다면요. 70년대 물론 이제 60년대 인기를 누렸던 장르 중에 하나가 보사노바 장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70년대는 보사노바가 60년대처럼 인기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요한 아티스트들은 음반을 내고 있었는데요. 바로 58년에 등장한 보사노바가 63년, 64년에 정점을 이루었을 때 주인공이 바로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스탄게츠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스탄게츠는 미국의 재즈 색소폰 연주자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음악인 보사노바를 노래로 하고 기타를 연주했던 사람이 주앙 질베르토거든요.
0: 네.
1: 이미 50년대, 60년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76년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사노바가 한 풀 꺾였지만 어쨌든 거장들이 회고하는 느낌으로 76년에 만나서 발표한 음반이 The Best of Two World라는 음반인데요.
0: 네.
1: 뭐 두 개의 세상, 만약 재즈의 스탄게츠, 보사노바의 주황질베토가 되겠죠. 둘이 만나서 다시 한번 보사노바 명곡들을 불렀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아구아지 마르코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3월의 비, 3월의 장마 뭐 그런 뜻인데요. 이 리우데자네이로가 3월이 장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3월이죠. 그래서 3월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요.
0: 네.
1: 비가 많이 내리는 3월의 리우를 이렇게 약간 수채화 아니면은 에세이 쓰는 형태로 곡을 써서 노래를 했는데요.
0: 네.
1: 이 곡을 만든 아티스트는 바로 보사노바의 거장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입니다.
0: 아.
1: 조빔이 작사 작곡하고 조빔도 불렀는데요. 당연히 주앙 질베르토와 스탄게츠의 버전이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있는데요. 미우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브라질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인데요. 바로 주앙 질베르토의 부인입니다.
0: 어허.
1: 원래 이제 주앙 질베르토의 부인은 아스트로드 질베르토라고 그 64년에 나온 걸프런 이파네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 노래에서 같이 부른 주앙 질베르토가 부인이 아스로 질베르토가 첫 번째 부인이고
0: 네.
1: 이제 두 분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주앙 질베르토가 만난 가수가 바로 미우사라는 브라질의 아주 거장 보컬리스트인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난 아티스트가 베벨 질베르토라고 또 지금 보사노바 거장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보사노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대단한 네. 가족이네요 정말.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스탄게츠와 주앙 질베르토가 함께한 아구아스 데 마르코 3월의
1: 장마? 비?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2: É pau, é pedra, é o fim do caminho restitou um pouco sozinho caco de vidro, é a vida, é o sol é a noite, é a morte, é o laço, é o anzol é peroba do campo, nó da madeira caingá, candeia, é o matista pereira é madeira de vento, tombo da ribanceira

0: 라이브 버전이어서 네. 더 현장감이 느껴지고 참 좋았네요. 스탄 게츠와 호앙 질베르토가 함께 연주한 아구아스 데 마르코 듣고 왔습니다. 이재진님께서 와우, 박진경님께서 잔잔한 선율에 또 육퇴했어요. 도대체가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재즈 음악 선율은 좋네요. 네, 변진아님께서 이런 리듬은 뭔가 덜컹이는 차 뒷자리에 앉아 낯선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되게 해요.
1: 아직 보사노바가 여행을 부르는 노래이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0: 그리고 왜 지금 이 곡은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기타 연주하고 그 뒤에서 낮게 들리는 스네어,
1: 네.
0: 스네어 소리가 찰랑찰랑찰랑찰랑 그러는 게 약간 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노래가 이제 3월에 비 내리는 날을 했으니까요. 네. 이게 아까 가사를 못 알아, 실은 이제 이게 포르투갈 브라질 말이니까 더 우리가 뭐 이국적인 언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3월에 비가 막 내리면은 이제 리우의 길거리에 뭐 쇠구슬도 돌아다니고 꽃도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것들 약간 단어를 나열하는 형태의 가사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시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50년 전 1976년에 발표된 재즈 걸작 음반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1: 네, 조지 벤슨의 음반을 골랐습니다. 브리즌이라는 음반이고요. 이 음반은 76년에 나와서 뭐 재즈 음반이죠. 재즈 기타리스트니까. 그런데 팝이나 R&B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예, 음반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뭐 재즈 기타리스트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노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B 싱어로도 조지 벤슨을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그 음반이 이 브리즌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음반도 많이 판매됐고 네. 뭐 예술적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음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도 몇 곡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음반에서는 그냥 기타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헝가리 출신의 기타리스트가 먼저 발표했는데요. 그거를 아주 세련된 편곡 오케스트라 현악 오케스트라 세션이 들어가서 편곡이 들어간 반주도 좋았고요. 거기에 조지 벤슨의 유니즌 플레이로 보여주는 기타 연주가 아주 매력 만점인 곡이 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조지 벤슨의 브리즌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지 벤슨의 Breathing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수많은 방송의 뭐 시그널 배경음악들로 많이 쓰이는 예. 곡이고
1: 그리고 저기 홈쇼핑에서도 뭔가 여행 상품
0: 그러니까
1: 할 때
0: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맞습니다. 쓰이는 아유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곡 이렇게 완곡으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박진경님께서 딱 그 사연을 주셨어요. 뭔가 라디오 시그널 배경음악 같은 분위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수정님께서 방금 퇴근했는데 격하게 출근하기 싫게 만드는 곡 바람 따라 어디로 여행하고 싶네요. 약간 이 그 재즈 보사노바 계열의 음악들이 진짜 이 여행을 좀 생각나게 만드는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1: 네, 네. 그 아마 브라질의 음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사노바 음악이 브라질의 음악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 음악이 어느 중동 지역이나 네. 아니면 뭐 중국 음악의 리듬을 갖고 왔다면은 그런 정서가 안 느껴졌겠죠.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 대한 이제 약간 동경하는 네. 해변 뭐 여러 가지 뭐 페스티벌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5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0: 1976년에 발표된 재즈 걸작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곡이네요.
1: 네, 보컬 곡을 골랐는데요. 물론 재즈 퓨전도 있고 보사노바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70년대 중반에 나왔지만 이미 뭐 40년대부터 활동했던 재즈 레전드들도 이미 70년대 되면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환갑이 넘은 나이 70대 이렇게 6, 70대가 되는 연주자들인데요. 그들도 재즈 스타일이 변하긴 했지만 자신이 걸어왔던 그 스타일들을 꾸준히 연주를 했습니다. 바로 엘라 피츠제럴드인데요. 엘라 피츠제럴드는 40년대 후반부터 재즈 보컬리스트의 여왕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자리를 놓지 않았는데요. 70년대에도 이렇게 멋진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조 페스라는 기타리스트와 듀오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연주 악기 없이 기타 하나만 반주자 삼아서 기타와 보컬리스트가 둘이 전 앨범의 수록곡을 다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가 모여서 음반을 냈습니다. 73년부터 85년까지인가요? 거의 10년 넘게 이 둘이 연작 시리즈를 냈는데요. 거의 네 장의 음반을 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음반, 피츠제럴드 앤 패스 어게인이라는 음반인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한 음반 중에 두 번째 음반이 되겠습니다. 76년에 나왔고요. 그 중에서 미국 컨트리를 대표하는 노래, 테네시 왈츠. 한 곡인데요. 재즈에서도 그래도 또 몇몇 보컬리스트들은 자주 불렀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자, 그럼 엘라 피츠제럴드와 조 패스가 함께한 테네시 월츠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좋네요. 진짜 엘라 피츠제럴드와 조 페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은 테네시 월츠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참그 좋은 보컬의 노래는 악기가 최소한일 때가 진짜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참.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50년 전에 등장한 재즈 걸작 음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박진경님께서 그 아까 조지 벤슨의 음악 들으시고 어쩐지 시그널 느낌이 너무 났는데 소름이라고. 그러니까요. 뭐 어디서 들었다 콕 집을 순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이 방송과 뭐 그런 매체들에서 연주가 됐던 방송을 탔던 음악이라서 진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1: 네, 뭐 76년에 50년 전, 76년이었고요. 뭐 40년 전, 30년 전, 아니면 더 오래돼서 60년, 70년, 80년 전 음반들도 재즈에서는 명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재즈의 모던 재즈라고 할수 있는 이제 뭐 비밥, 하드밥 뭐 이런 장르가 이제 40년대 후반 5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벌써 한 70년 전 음반이 되는 거죠. 뭐 56년 음반들도 좋은 걸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그런 음반들은 이제 아주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듣기에 어려울 순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70년대 대중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음반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 76년의 마지막 음반은 치코리아의 음반을 골랐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년 됐는데요. 살아 있을 때뭐 좋은 음반을 너무 많이 냈고 치코리아와 함께 재즈 피아노의 양대 산맥이었던 허비앤콕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마침 그저께였죠. 일요일 그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1940년생이시니까 지금 85이거든요. 지금 한국에 와서 이번 일요일 날 공연을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비앤콕도 대단하고요. 그 허비앤콕과 함께 평생을 선의의 경쟁으로 라이벌 상태로 연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치코리아이고요. 치코리아는 70년대 일렉트릭 재즈에서 아주 현란한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어쿠스틱 재즈 피아노에서 일렉트릭 신데사이저나 일렉트릭 피아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또이 70년대에는 약간 스페니쉬, 그러니까 라틴 음악을 받아들였던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음반명도 마이 스페니쉬 하트 라는 음반이었어요. 앨범명이. 그래서 이 음반은 뭐 76년을 대표하는 재즈 걸작이고요. 그중에 수록곡이 알만도스 룸바라는 곡이 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아주 즐겨 연주하는 재즈 레퍼토어고요. 이 알만도가 이 치코리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들네임이라고 하죠. 중간 이름. 그래서 치코리아 가계도의 중간의 이름 해당되는 이름을 그러니까 자신의 가계도에서 연주한 룸바는 이제 쿠바의 무용. 신나는 무용.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오죠. 이탈리아계인 치코리아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춤추는 라틴 음악. 뭐그 정도인데요. 물론 이 안에는 아주 즉흥적인 재즈 연주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치코리아의 피아노, 장닉 폰트의 바이올린, 스탠리 클락의 베이스. 그 당시 최고의 연주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0: 이 어렸을 때 재즈 잘 모를 때이 전설적인 그 아티스트니까 이름을 많이 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괜히 코리아야?
1: 그렇죠.
0: 이러면서
1: 맞습니다.
0: 괜히 정이
1: 저도
0: 가고
1: 그랬고요.
0: 마음이
1: 처음에.
0: 갔던.
1: 그 K를 안 쓰고 왜 C를 쓸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연주할 때마다 자신의 제2의 고향에 왔다라고
0: 그러니까
1: 얘기하면서
0: 그럴 것
1: 한국을
0: 같아.
1: 너무 좋아했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0: 이 시간 끝곡으로 치코리아의 알만도스 룸바,
1: 룸바.
0: 룸바 함께 들으면서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도 이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못 봬요?
1: 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일주일 출장이 있어가지고요.
0: 네.
1: 갔다 오고 나서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건강하게 잘
1: 네,
0: 다녀오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도 음자풍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 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새신랴스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곤 하죠. 저는 누구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도 조금 닮지 않았나요? 복음 속 천사가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묵묵한 삶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러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욕심보다 사랑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금 더 진실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이름이 더 빛나겠죠?

네, 오늘 첫 곡으로 DES가 부른 믿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지방선거 때문에 출마한 후보들이 길목마다 서서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엊그제도 제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아이고 수녀님 저 어디 어디 성당 신자고요. 요셉이고요. 제 아내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투표는 뭐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약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례 때 새로운 이름으로 약속을 드렸죠.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을지 여러분 궁금한데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네 왔습니다. 예. 아이고, 계정 스텔라님이 제일 먼저 왔는데 어떻게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3주 만에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는 바람에 오늘 진료받는 동안에 상의드렸는데 지금 병동에 병실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입원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지금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데 입원이 힘들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따가 묵주기도 드리면서 목요일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기도 드리려고요. 아이고 좀 또 안 좋으셨나요? 뭐 병원 사정이 병실이 없어서 당장 입원 못한다고 하니 뭐 집이 병실이다 생각하고 예 평안을 좀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성모님께 정말 묵주 들고 열심히 성모님 저에게 밝은 마음 주시고 이 힘든 거 견뎌낼 수 있는 은총 주세요 하고 기도 드려보세요. 저도 우리 스텔라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아셨죠? 예, 유채칠리아님 후덕 지근한 날씨에 그런 오후죠. 오늘 정말 수녀원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땀이 삐질삐질 났고요. 집에서 이제 수녀원에서 나와서 걷는데요. 와 이게 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왜 습기를 먹은 무더위 있잖아요. 아 그게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날씨가 오늘이 꼭 그 날씨입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늦은 오후인지 지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또 명동 쪽에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비가 오겠죠. 예보는 비로 네 비 모양이 있었습니다. 네. 아,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성령강님 대축일에 성령 은사 뽑았는데 통찰 은사를 주시네요. 깨달음이라 깨달음이죠. 네, 하느님 말씀으로 새겨들었다고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뭐 성령 은사 중 치르니 뭐가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 필요로 하고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주셨겠죠. 근데 요번에 저희 수녀원에서는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딴 때 같으면 뚜껑이 있어서, 이게 어느 은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펼쳐보면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 그냥 고리가 달린 어떤 그런 펜던트 같이 생긴 걸로 그렇게 새겨진 거라서, 우리가 다 보면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제 옆에 앉은 수녀님이 선교를 가셔서 본인 것까지 다 뽑으라 그래서 두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 수녀님 이제 방귀에다 넣어드리고 제가 하나 뽑았어요. 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뭐 뽑았는지 성령님이 저에게만 주신 거라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임의 노래 연구회 노래입니다. 하느님은 누구이실까?

네, 임의 노래 연구회 하느님은 누구이실까? 아이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도 참 듣기가 좋으네요. 오늘 같은 날은. 네. 고미경 스텔라 님이 오셨네요. 천안은 비가 쏟아지네요. 출근길 오솔길 걸어요. 와, 오후에 출근을 하시는군요. 아유, 고미경 스텔라 님은 참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신 분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괜히 그렇게 제가 느껴지네요. 네, 출근길. 네, 잘 출근하시고, 네, 하시는 일에도 또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틸다님. 네, 수녀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학교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난주부터 목이 아팠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이고. 병원 가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유유. 이런 데는 정말 그냥 아프다 하는 것보다 얼른 이비인후과를 가는 것이 빠르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목이 아팠고 막 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먹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은 또 멀쩡한 목소리로 잘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왜 필요하게요? 아픈 사람 고치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약 타서 잡수시고 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예, 팅겨벨님, 네, 어서 오세요. 퇴근길에 아는 분이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안 힘드냐 물으니 힘드시다고 작게 말씀하시네요. 네, 참 힘든 것도 또 이렇게 숨기시면서 봉사를 하시나요? 올해 70세. 아이고, 그래도 뭐 요즘엔 70세 젊죠. 젊으신 편이죠. 근데 참 궁금했어요. 저도 이렇게 앞뒤로 뭐 이렇게 그걸 달고 메고 이러고 지나가신 분들 요즘 뭐 정말 많이 보는데요. 젊은이도 있고 뭐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중년이신 남녀가 다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 이분들은 알바생이실까? 아니면 그냥 무료 봉사원들인가?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알바 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리 아프고 품파력 얼어서 뭐 골목골목마다 아니면 건널목마다 이렇게 서서 그러고 계시는데 아이고 애쓰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만큼 뭐 어느 분이 뽑히든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니까 너무 지나친 강요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정말 지나친 어떤 비하의 어떤 표현 그것도 좀 그렇죠. 예, 좀 현명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음이동생님, 혜정디오 니시아님, 네, 어제 저녁에 아시시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RCC 안착하셨나요? 원래 3시쯤에 도착해서 성지에서 미사드리려고 했었는데 선로 작업으로 열차를 탔다가 버스로 갈아탔다가 다시 열차를 탔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 7시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정말 선로 작업을 하필이면 또 그때 하셨을까. 예, 계획 실패. 아이고 씻고 기절해서 잤어요. 아유 잘 주무셨어요. 그래야 다음날 이제 정말 아시시 성당도 보고 여러 가지 또 네, 오늘 드디어 성 까를로 아쿠티스 만나러 가요. 와 그러시는군요. 거의 가까이에 있죠. 정말 가서

배혜정 스텔라님을 위한 전구도 청하고 WYD를 위한 기도도 하려고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배혜정 스텔라님 오늘도 특별히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카를로 가디쿠티스 유해가 계신 데를 또 가보는군요. 예 저는 뭐 아시시에 갔을 때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좀 높은 곳이라서 안개가 많고 무지개가 이렇게 자주 뜬다고 하는데 그날도 쌍무지개가 막 떴었어요. 제가 갔을 때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원을 좀 빌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이 글쎄 이루어졌을까? 지금 생각하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8783님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식견 은사를 받았고 예 평방에서도 동일한 은사를 뽑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3일간의 휴무를 잘 보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걸어요. 돌아가시는 길 비 조심하세요. 아이고 예 서울은 아직 뭐 비가 그렇게 쏟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늘 성실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예 식견 식별이라고도 하죠. 필요한 은총 받으신 것 같아서 예잘 살아가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그 식별이 필요한 때마다 성령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실라고 하네요. 글쎄요, 오실라고 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나 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꾸물어거리기만 하고 아주 온도는 무척 후덥지근한 그런 날이라서 불쾌지수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잼마님,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부천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던데 조금만 내리길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왜 조금만 내리길 하셨을까요? 농사에는 비가 아직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가 또 뭐, 비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어도 네, 충분히 적시고 또 저수지에도 물이 많이 고이고 뭐 그만큼의 비가 오면 좋겠죠. 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죠.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세시리아 자매님 사연입니다.

클라라 김종현 막내 이모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전이도 많이 되어서 힘든 시기를 버틴 이모에게 뭐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의 오솔길에 조용히 화살 기도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간절한 저희 막내 이모에게 하느님의 동행이 늘 함께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멀리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세실리아 자매님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 폐암의 긴 고통 끝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세실리아 자매님은 또 잘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서, 자주 또 인사드리지 못한 것만 같아서 마음이 또 막 그러시죠? 예,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는 많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죠.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은 곁에서 함께 그래도 아파하면서 올리는 작은 화살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막내 이모 글라라 이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 짧은 화살 기도가 병실의 정막 속에서도 아마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사실 붙들고 싶어하는 건 거창한 기적보다도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예, 하느님께서 네, 세실리아 자매님의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 곁에 함께 계시면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아픔 속에서도 작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에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담담한 용기를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때로는 아무 말 못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세실리아 자매님, 네, 막내 이모 클라라 이모를 위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계신 클라라 이모님 곁을 떠나지 말아주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지친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조용히 흘려보내주시고 두려움보다 당신 따뜻한 품을 더 크게 느끼게 하소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걱정과 한숨도 닦아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삶의 끝자락에서도 주님께 안겨있는 평온함으로 성모님의 부드러운 전구 안에 편히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김수연이 부릅니다. 내 곁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 내려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네, 응원 문자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8783님, 네, 클라라 자매님과 그 가족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 안에서 기억하겠습니다. 분명 힘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해서 다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뭐라 그럴까요? 평정심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즐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지 하면서 평온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또 그래서 더 수명이 많이 오래 연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힘내시길 바라고 저도 주님이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싶은 마음이네요. 정말. 튕겨벨링 그리고 티나님, 네, 조카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네요. 그저 주님 손 놓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 거기에 저도 아멘하고 응답으로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미경 스텔라님, 네, 글라라 자매님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어쩌면 본인 마음으로는 내가 이제 여기 와 있으니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뭐 굳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은총도 참 많았구나. 뭐 잘 못 산 것도 있지만 또 잘 산 것도 많았네. 그런 걸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겠죠. 네. 7855님,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세실리아 자매님,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을 위한 기도에 두 손 모읍니다. 글라라 자매님께 주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예, 치유의 은총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곁에 가족들을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예, 그리고 2037님, 막내 이모 글라라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네요. 폐암으로 인해서 호스피스 병동 옮기셨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걱정되고 상심이 컸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 건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은 여인처럼 글라라 자매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처럼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네,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길 저도 청해봅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알리고 인정받고 선택받기 위해 날마다 애를 씁니다. 큰 목소리와 화려한 말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이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조용히 제 몫을 살아내는 이들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자렛의 요셉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성모 마리아처럼 겸손한 순명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삶의 유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야망을 따라가려 할 때 물리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허영과 겉모습보다 진실함을 먼저 가꾸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내적 기쁨과 평화를 만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판단 안에 욕심보다 양심이, 편견보다 사랑이 머물게 하시며 서로 화해와 용서로 참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손, 인천 청년 성서 모임 노래였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꽤 있는데요. 유채칠려님, 네, 어서 오세요. 글라라님, 네. 글라라 이모님과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이 고통에 가라앉고 두려움보다는 평정심 안에서 하느님과 자주 만나면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게 참 평정심이라는 게 저희가 단어는 참 좋아하는데 이게 살면서 이걸 정말 내 것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자, 불안한 마음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보태주시니 아마도 그렇게 되실 때가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예, 정말 기도를 보태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417님, 아유 재밌네요. 이 문자는 저희 부부 처음으로 같은 은사를 뽑았어요. 자리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눈짓으로 보여줘 봐봐 하니까 슬쩍 웃더군요. 마음속으로 굳센 믿음 주세요. 성령님, 성모님 함께해 주세요 했습니다요. 아, 이렇게 올해는 똑같은 걸 두 분이 뽑으셨으니 일심동체 더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성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힘이 더 생기겠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열심히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네요. 이런 또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으네요. 부러우네요. 3635님, 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스텔라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우울증, 불안증으로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치료가 안 돼서 지금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십사 하고 기도로만 매달리고 있답니다. 우울증과 마음이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 스텔라 자매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계시고 또 비슷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정말 이렇게 이해심 많게 또 함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3435님, 주리동 성당 실버 합창단에서 장례미사 봉사하시던 함영자 루치아 자매님께서 선정하셨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실버 합창단에서 장례미사 봉사도 하시고, 예, 함영자 루치아 자매님, 네,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주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자리 경쟁. 보고만 해도 은근한 자리 경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하나는 왼쪽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애들 잘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도 그 부탁을 딱 잘라 나무라기보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좋은 자리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견디는 자리라는 뜻이겠지요. 사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슬쩍 좋은 자리부터 찾고 싶고 모임 사진 찍을 때도 가운데쯤 서고 싶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은근히 버튼 가까운 곳 또는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려고 서두르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려고, 대접받기보다 섬기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하느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누구보다 사랑을 위해 애쓴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자리 경쟁이나 다른 기싸움 속에서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보다 가장 따뜻하게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 같죠? 네, 끝곡으로 이형진이 부르는 하루라도 좋아요 남겨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마칠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 필요 이상의 집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집착이 모순적이기에도 내가 집착을 갖는 대상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미 갖고 있어도 더큰 집이었으면 좋겠고, 시골에도 작은 집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집에 대한 집착과 욕심들이 커져가면 정작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잘안 보입니다.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행복도 잘안 보이게 되지요. 그저 더큰 집, 또 다른 집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원 여러 개 다니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늘 공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계속 공부, 공부, 공부만 얘기하다 보면 정작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잘못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집착, 과도한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집착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집에 살고 있는 소중한 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 애가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과 자녀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 그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만 드릴 때에 내게 소중한 것들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느님께 내어드립시다. 모든 것을 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꼴찌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첫째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0: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오늘 덥죠? 라며 먼저 말을 거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인가 싶어 들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짧은 스몰 토크가 생각보다 사람 마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짧은 대화를 약한 연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가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가 기분 나쁘기보다 오히려 나를 미소 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꽤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은 먼저 가볍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고 서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은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길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눈이 마주치면 올라 부에노스 디아스 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눈 마주치면 항상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굉장히 좀 민망한 느낌이 듭니다. 눈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무언가 굉장히 좀 내가 서로의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뭔가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고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다시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스몰토크하게 인사하고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그렇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자주 마주치지 않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섞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쉽지 않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 하루를 끝내는 일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것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인사에 누군가는 조금 덜 외로운 하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5월 2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범진의 인사.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7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지 꽤 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들려왔고 주변 동료들도 하나같이 제 평판이 좋으니 이번엔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요. 돌아온 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 종료 통보였습니다. 머리로는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마흔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니 자꾸만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정규직이 되면 아무래도 대출도 잘 나올 테니 원룸 월세에서 벗어나 집 매매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출은커녕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더 무거운 건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게 눈에 보여서 일단은 전화를 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피할 수만도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가 되었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도 이런 비슷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1990년대죠.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그 회사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88만 원 세대가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예술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참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말씀, 이 사연을 읽기만 해도 너무 참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직장을 잃는 경험이 단순히 실직이 아니라 애도 반응으로 보는

한다고 해요. 기대했던 미래, 자아 정체성, 안정감을 동시에 잃는 거니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그런 말이 정말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감정 느끼시는 게 잘못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에게도 말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지금 이 상황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한 명한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얼굴 맞대고 이야기해서 나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수치심인 거죠. 내가 너무나 이 지치고 내가 잘 안 된 것 같아 보이는 그 수치심은 혼자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 곁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필의 걱정 말아요 그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9284님, 우리 아들이 엄마도 틱톡 해봐 라기에 틱톡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저거 올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보다 팔로워가 많아요. 애가 놀랐는지, 와 엄마 그러다 인플루언서 되겠다고 이제 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어딨겠어요? 근데 약간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렇게 인플루언서 될 수도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연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연자님의 감정을, 내가 진짜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하기 싫으시면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4 하나님, 남편이 핸드폰 알람을 새벽에 5분마다 10개씩 맞춰놓는데요. 새벽 6시부터 삐삐삐삐 계속 울리는데 정작 본인은 못 일어납니다. 아 진짜 결국 제가 먼저 깨서 남편 깨우고 알람 다 꺼줘요. 이게 맞나요? 아 진짜 따로 자고 싶어요. 잠 많아서 그런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결국 예민한 저만 손해인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과정에서 누가 더 예민하고 누가 덜 예민한 사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그렇죠. 누군가는 아 이거 좀만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더 예민한 사람은 아 그냥 먼저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더 피곤한 일이죠. 요즘 친구들 중에도 동성인 친구들이 가도 가끔은 방을 하나 써서 트윈베드로 자면 싸게 갈 수 있는데 그 자는 게 좀 더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냥 돈 더 내고 우리 따로 자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사연 같은 경우는 10개씩 맞춰놓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들으시면, 그리고 결국 내가 깨워줄 거면 남편과 얘기해서 하나만 하고 내가 깨워줄 게가 차라리 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해보시고, 정말 남편이 잘 못 일어나긴 하는데 깨울 수 있는 방법을 무언가 우리가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10개는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다 듣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분 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 말씀 잘 해보셔서 너무 힘들지 않으시게 삶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867님, 신부님 솔직히 이혼한 여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는 넘기 힘든 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전남편이 사고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여서 결국 헤어지게 된 건데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늘 저만 괴롭게 하는 것 같네요. 이혼 때문에 혼인조단 걸려서 성당 생활하는 것도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 진짜 인생 끝났나요? 말씀하신 거 내용 중에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면 혼인조당이 이혼으로 걸리진 않습니다. 혼인조당은 그 혼인유대를 풀지 않고 재혼했을 때 걸리게 되는데요. 사연자님께서는 지금 이혼만 하신 상태니까
성당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혼인 유대가 교회법적인 혼인 유대가 전 남편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뿐이죠. 지금은 영성체를 하셔도 되고 전혀 혼인 조당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새 배우자를 만나야 될 때가 오면 전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그 혼인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혼한 사람들 근데 사실 엄청 많아요. 주변에 뭐 저희 친척들 중에도 있고 다 우리 주변에 이혼하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 전남편한테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폭력에 의해서 이혼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이혼하신 분이 전혀 잘못하지 않았죠. 우리 라디오에서도 종종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혼하지 않고 살면 좋지만 불가능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력을 쓰는 관계는 그거는 혼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혼인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니까요. 애초에 그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 봐요. 이혼녀라는 넘기 힘든 벽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래도 그런 부분 안에서 적어도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당이 현재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또 응원 드릴게요.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조이의 내게 오는 길.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치현의 당신만이 듣고 올게요.

임유리님, 오늘 새로운 경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기운이 다 빠져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호가니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됨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5941님, 고민이 있다는 제 말에 피곤할 텐데도 퇴근길에 한다름에 달려와준 친구 덕분에 기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고마움에 대한 사연 세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일상, 그리고 하느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고마움을 또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일에도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는 정말로 고마운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한테, 또는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7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딸아이가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앞섰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통금 시간은 꼭 지키고 연락은 반드시 받기로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입학하고 초반엔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지난달부터는 연습이 있다는 핑계로 통금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건 이제 일상이 됐고 얼마 전에는 첫 차를 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 늦은 시간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온갖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아이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인이 됐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자유를 원한다면 본인이 한 약속만큼은 지켜야 하는 건데 어린아이도 아닌 녀석에게 잔소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지치고 얘만 보면 천불이 납니다. 마음 같아선 재수하고 일반과에 진학하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딸이 통금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연락도 잘 안 받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원 한 군데가 이제 연기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마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 수업이 되게 늦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생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즘 시기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그 친구들이 공연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여러 개의 공연이 저희 학교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연기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할 때는 또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때는 또 연락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도 같습니다. 또 연습도 때로는 밤새워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인데 지킬 수가 없는 조건이 된 거죠.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어머니와 딸의 관계 안에서 요즘 딸의 마음은 어떨까? 딸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그 약속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말 나의 마음은 뭐고 딸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딸과 요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약속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건지 그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우리가 서로 그 부분들을 나도 이렇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될지 문제 해결보다는 요즘 딸이 정말 대학생활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연기라는 거 참 너무나 힘들고 하지만 또 매력적인 어떤 직업이니까요. 정말 딸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도와주면서 같이 생각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씨아의 Promise You 들으시겠습니다.

0: Cosa già sei?
1: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레오 14세 교황의 첫 번째 회칙이죠. 위대한 인간성이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경시되기 쉬운 인간 존엄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위대한 인간성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 꼭 필요한 회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눈앞의 편리함에 취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또 이번 회칙이 그런 우리의 길을 밝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6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의 위대하신 주님 띄워드렸어요. 그럼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회칙이 발표됐는데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첫 번째로 발표한 회칙이라서 약간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AI 관련 어떤 행보를 보이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첫 번째 회칙이 위대한 인간성. 발표됐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너무 궁금해요. 내용도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저희 이제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AI를 써도 되고 어떤 부분을 쓰면 안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회칙 내용도 궁금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53, 우물정 1053입니다. 유료 100원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원하는 날짜 찝어서 알려주시면 그날 기억하시라고, 기념하시라고 딱 맞춰서 틀어드릴게요. 빵톡통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요, 17이다가 또 매달 17일에 새 곡을 발표하잖아요. 5월의 신곡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이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지훈의 성당에서까지 듣고 올게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실제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조차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시대에 인간이 경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당신을 닮아 저희에게 주어진 존엄성이 사람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밝히고 평화를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겸손과 책임감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절제와 정의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가난하거나 소외된 이들도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누리게 하시며 디지털 약자의 그늘을 없애주십시오. 기계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세상이 인간성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요, 안부용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였습니다. 오늘 연인말도 그렇고 또 기도에서도 인공지능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무섭기도 해요.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바친 이 기도처럼 인공지능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고 또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오늘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용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2518님이 성모 성월이 끝나갑니다. 성모님에 관한 곡들 더 듣고 싶어요. 성모 성월 즐기고 싶습니다. 보내주셔서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인희 유스티나와 이향걸이 부른 따끈따끈한 신곡 성모송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연기가 부르는 아베마리아까지 듣고 올게요.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인희 유스티나와 이한거리 함께한 성모송 들었고, 이어서 김연기 라파엘라의 아베마리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필립 보네리가 있습니다. 이름도 많이 들어본 성인이죠. 그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학업에 열중했는데요. 하지만 신비 체험을 하면서 수도 생활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고, 학업을 포기하고 책을 판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어요. 17년 동안 평신도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사제가 됐고, 그 후로는 많은 이들이 고해를 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을 사랑해서 청년 사목에 힘썼고, 또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애썼던 성인입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다미아노, 또 성녀 마리아 안나를 포함해서 모두 14분인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남겨주세요. 그 푸른 기쁨 음반에서 강석연 수녀의 목소리로 그 푸른 기쁨 듣고요. 이어서 JFM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듣고 올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세상의 것들을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두려울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때론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마저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굳건해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목소리로 나를 따라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0: 너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7일 연중제 8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양주 백석본당 주임 신기훈 그레고리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27일 연중 제8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애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0: 제1 독서는 베드로일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 베드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1: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0: 주님은 내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1: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0: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1: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희생보다 성공과 인정에 더 마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로 섬김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이를 찾아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끝내는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잘 요약해 줍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한마디,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태도, 힘든 사람 곁을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것이 섬기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본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의 자리로 함께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신앙을 위하여 주님을 닮은 모습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안에서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하느님, 하느님께 봉헌할 예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물을 저희 정성으로 받아 주시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제사를 저희 공로로 여기시고 더 많은 상급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0: 하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천장을 두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의 양자도약에서 유래한 퀸텀 점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단을 뛰어 오르는 것처럼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점프하듯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퀸텀 점프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임을 알려주는 근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장환진의 한 걸음씩으로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7일 시작했습니다. 퀀텀 점프 들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사실 지금은 잘안 보이잖아요. 저도 딱 지금 이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또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 되게 바빠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보면 많이 앞으로 나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현성 씨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김시현의 견디어내는 것, 그리고

0: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오늘 낮에는 무엇을 점심으로 드셨는지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늘상 그렇듯 그냥 밥 먹었지요 라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잔치국수를 좋아합니다. 칼국수도 좋았고요. 짜장면도 좋죠. 국수가 들어간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공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면 그곳 지인에게 어느 국수집이 맛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수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섬진강 시인으로 기억하시는 김용택 시인의 집에 들른 적이 있어요. 마침 때가 되어서 저한테 점심으로 무얼 먹을까 하고 물어보셔서 저는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택 시인이 어머니에게 엄니 국수 있단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국수 없는디 옆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네 하십니다. 이어 김용택 시인은 어머니께서 국수를 들고 오시는 걸 보십니다. 어, 옆에서 끼어왔어. 호호호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눈으로 봐도 먹음직한 비빔국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인심처럼이나 풍성하게, 아니 맛있는 국수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제가 선생님 어머니 보고 국수집 하시라고 하세요. 정말 맛있어요. 했다. 그 여름낮에 섬진강을 바라보며 먹었던 비빔국수. 가끔 생각납니다. 잔치국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참 예쁜 말이다 싶어요. 잔칫날 먹는 국수. 어린 날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마당에 포장을 치고 큰 가마솥을 걸고 거기 장작불이 활활 타며 국수가 끓는 풍경이 생각납니다. 머릿고기가 상에 오르고 하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그야말로 잔칫날이죠. 동네 사람 모두 모이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세워서 한 그릇 내놓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잔칫날 잔치국수를 먹는다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잔치국수 대신 뭐 갈비탕이 나오면 저는 속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야박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요즘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도 멈칫해진다고들 합니다. 어느덧 경사스러운 잔치가 부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맑은 멸치국물에 하얀 국수가 가득한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만 국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상국 시인이 이렇게 국수에 대해 시를 썼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의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 한 그릇이 지니고 있는 풍경이 눈에 선해지지요. 음식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잔치국수는 비싸지 않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때론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 국수가 먹고 싶다는 국수가 지닌 맛처럼 담백하게 우리네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를 읽고 나니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지네요.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 백석 시인의 시가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제가 음반으로 냈었습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머리에 잔치국수 한 그릇 그려보세요. 백석 시가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실려있는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씨, 김현성 작곡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깃는 두레바 김현성님의 이야기에 이어서요. 김현성의 국수가 먹고 싶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수 얘기하니까 또 국수 먹고 싶네요. 어제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둑어둑하니까 뜨끈한 국수 이렇게 말아 먹으면 맛있다 싶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할머니가 국수 집에서 해주시면은 그냥 주말에 주일에 점심 항상 국수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집에서 잔치국수 해 먹으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국물을 또 내가지고 고명을 다 예쁘게 다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하니까 시간 오래 걸려서 요즘은 잘안 먹게 되는데 뜨끈한 잔치국수 정말 맛있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 김현성님과 함께 했고요. 노코 아빠 승유님이 DES의 감사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곡 저도 좋아하는 곡이라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제가 음원 구해서 어떻게든 틀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은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있는 분들은 빵톡 통해서는 무료로 또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ES 워십의 감사에 듣고 올게요.

네, T.S. 워십의 감사해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캔터베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노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2세기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로마군이 철수한 후에 영국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성당이 파괴되고 성직자들도 떠나버렸는데요. 심지어 분열된 왕국끼리 전쟁을 하면서 선교 활동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활동 덕분에 영국의 왕도 세례를 받을 만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영국의 사도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가 오늘 축일인 것이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모두 9분인데요. 혹시 축일 맞은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지났어도 또 알려주시고, 아니면 미리, 저 내일인데요. 저 모레인데요. 저 며칠인데요. 하고 알려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류 체칠리아 님이 어제였죠. 필리포넬 1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호 형사님은 며칠 전에 또 배다 축일이었잖아요. 하시면서 배다의 축일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세례명이 배다하셨는데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길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또 오늘의 성인들 들으시면서 오늘의 성인 누가 있나, 그 성인이 어떤 분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들으시면서 아 이분 생각난다 하는 분께 오늘 축일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따뜻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라우다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서 야훼의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순환을 예고하시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청할 만큼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복음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하느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무력으로 행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를 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스승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뭔가 멋있게 보이는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다른 열 제자가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도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지만 주님과 우리 자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김상균이 부르는 주 하느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오신 부의

0: 보드깨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국 씨.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두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가장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큰 관심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거룩하고 더 모범적으로 사는 게 쉽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성인처럼 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인이냐 죄인이냐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죄인의 모습도 있고 성인의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도 하느님 눈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남들이 모르는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약한 인간으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오히려 현재의 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1: 연중제 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1: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난 사람인데도 이상하리만큼 말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왠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의 뇌는 같은 장면을 봐도 어디에 먼저 눈길이 가는지, 어떤 순간에 웃고 놀라고 공감하는지 그 반응의 결이 닮아 있을수록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별다른 노력 없이도 대화가 이어지고 괜히 마음이 놓이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좀 덜 드는 사람. 이거 아무래도 혹시 복디랑 우리 복이들 관계 아닐까 싶은데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일락과 체린의 편한 사람이 생겼어. 이 노래를 첫 곡으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붕괴 사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의 회복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안전점검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 또한 끝까지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린다는 이야기 했었죠. 생각해보면 인연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나의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어지기도 어렵고 또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만큼 깊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마음이 잘 맞는 우리 보기들 저랑 오늘도 2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134님께서 라디오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이야기는 듣지만 제 길을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자, 복디가 길을 가져가진 않군요. 행여와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4651님 오늘 하루도 행여와랑 함께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7408님 흐린 날씨일수록 복디의 상큼한 멘트가 더욱더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감사드리며 출발합니다. 라고 문자 하셨거든요. 자, 얼른 부릉부릉 출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다짐, 나에게 필요한 결심, 내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복디의 목소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진아, 오늘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지내자. 오늘 꼭 이거 해내자 라는 거 있으시면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늘 오픈합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고민 있으시면 다짐, 신청곡, 사연 다 남겨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0: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언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의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고 비가 내려서 낮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인천에서는 21.6도, 또 여수는 20.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후면 대부분 그친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른다는 예보 전해드렸는데요. 주간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이 두 곡 띄워드립니다. 라우의 Paris in the Rain,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해장국집과 종이학,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단어지만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정겨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 정겨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해장국집의 계산대 앞에는 종이약이 수북이 쌓여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종이약 가져가세요 라는 손글씨가 붙어있죠. 식당의 손님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직접 접어놓으신 종이약들이라고 해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접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선물일까요? 왜 우리도 한때는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이약을 1,000마리씩 접곤 했었잖아요. 이제는 종이약을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를 접는다 한들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인지 그럼에도 종이약을 하나하나 접으신 사장님의 손길에 해장국 한 그릇보다도 마음이 더 뜨끈해지는데요. 세상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모르는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종이학, 별, 거북이 알을 접었던 추억 있으신가요? 그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종이접기 시절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SG워너비 종이학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종이학 많이 접으셨나요? 아, 천 마리 만 마리 접어서 군대 가는 남친에게 혹은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신 적 있나요? 접으면서 이거 다 접으면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종이접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이나 거북이알은 그나마 접는 방법이 쉬운데 종이학은 진짜 접었다 폈다. 그리고 종이학 학종이도 굉장히 작잖아요. 저는 요즘에 블럭쌓기. 블럭쌓기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확실히 손끝이 덜 야무러졌다. 뭔가 좀 어설퍼졌다 하는 걸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 조그만 종이를 열심히 잘 접었나 모르겠어요. 과정도 복잡하고 정말 손도 많이 가고 그 작은 거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10000마리 어떻게 접어요. 그런데 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장님이 손수 한 마리 한 마리 접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 계산대 앞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라고 정성을 담은 그 종이학을 보면서 감동 안 받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이, 종이학 접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이 손끝이 무뎌져서 옛날만큼 예쁘게 접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종이학 막 만 마리, 천 마리 접은 거 신부님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신부님 혹시 듣고 계신 신부님 계시면 아, 저 집에 종이약 1000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주일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이 이제 뭐 축일 맞이해서 신부님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종이약 접어서 선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수연님, 생각하는 마음, 아날로그 감성이 그립습니다. 저는 종이학보다 별과 장미꽃을 많이 접었었어요. 목소리 SG워너비인가요? 좋네요. 라고 하셨네요. 별은 이 네모난 정사각형의 학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긴 테이프 같은 그 종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머, 진짜 오랜만에 기억나. 막 형광색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막 이렇게 긴 테이프 같은 걸로 도리도리도리 말아가면서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그것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이쁘긴 하죠. 예쁘죠. 2373님, 1000마리의 학을 접어서 병에 보관했었죠. 어떤 소원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감성이 있었어. 요즘에도 이런 감성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 임유리님, 저도 아날로그 펄슨이라 손편지랑 수기를 좋아하고요. 최근에 디카가 다시 유행하던데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 필름 카메라의 감성도 그립네요.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도 그 옛날 감성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조모, 조요부, 미싱아웃. 이제 한 번에 그냥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 말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날로그, 손편지, 그 옛날에 제가 라디오 들을 당시에는 손편지로 라디오에 북에 사연 보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너무 느지막히 라디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손편지를 받을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사소한 몇 호로 손편지 보내주시면 엽서 보내주시면 그거 DJ가 막 읽고 그랬던 아날로그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날로그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문자 좀 보내주세요. 빨리 보낼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보내신데? 문자로 손편지인 것처럼 아니면 손편지 써서 문자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아날로그 약간 반 아날로그잖아요. 라디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연 정성스럽게 쓰면은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DJ가 읽어주고 이것만큼 아날로그가 어딨어. 여러분들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409님께서는 전 누군가를 생각하며 한 사람을 위해 했던 화살 기도가 생각나네요.
1214님, 전 종이약, 별, 거북이알 다 접어봤네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졌음. 제가 이러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오랜만에 꼼지락 접어보고 싶네요. 어, 근데 요즘에도 접어보면은 우리 머리에 두뇌 회전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끝을 계속 사용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자, 05112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순수했던 국민학교 시절 종이 접기 못해서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10마리 접어 짝꿍 주었던 추억이 생각나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가 됐네요. 아, 사랑스러워라. 할머니 할머니 나 이거 내 짝꿍 줘야 되니까 10마리만 접어줘 하면서 종이 그 학종이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고. 아, 요즘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손자 손녀들 종이 접기 해주고 계신가요? 감성이다, 그죠? 이런 추억들 덕분에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아침이네요. 6178님, 저는 종이학은 아니고요. 은빛 배를 접었어요. 오, 동동 떠다니는 그 배. 가로 1cm, 세로 1.5cm. 은빛 포장지를 하나씩 잘라 수도 없이 접어서 예쁜 별 모양 병에 담아서 짝사랑하던 오빠네 집 앞에 들고 배를 누르고 도망 왔더랬죠. 오빠네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전화했더니 그 오빠 왈. 아유, 학생이 공부해야지. 아이, 여기 이 오빠가 너무했네. 아, 참 짝사랑하던 오빠. 이 오빠한테 사랑을 담아서 가로 1cm, 세로 1.5cm는 진짜 작은데요. 이거를 접었다고? 아이, 근데 이 반응 안 되지. 아, 고맙다 해야지. 일단은 뭐 그 학생이 공부를 하겠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은 고맙다 해야지. 아이, 속상하셨겠다. 근데 너무 정성이다. 진짜 이 작은 포장지를 접어가지고 은빛 배를 접었다고요? 어머나, 너무 예뻤겠다. 4311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연말에 사돈한테 편지와 함께 1,000원 복권 카드까지 붙여보네요. 와, 사돈한테 이런 또 정이 있네요. 제 행운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복권까지 또 그 복권 기다리면서 또 우리 사돈이 주신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설레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좋다. 아직까지 편지, 이 손편지가 확실히 그 사랑과 정성이 통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다 힘내볼지니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있으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나 오늘 이거 꼭 해야 된다. 나 오늘 꼭 이거 해낼 것이다. 수진이는 오늘도 너무 예쁘네. 이런 거, 자기 암시 있죠? 이런 거 있으면은 복디한테 보내주세요. 복디가 아주 그냥 머릿속에 콕 박히도록 크게 외쳐드릴게요. 샵 1053입니다. 노래는 캔디맨 일기.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보이시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걸 외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104님. 복디복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꼭 가고 싶은 콘서트의 티켓팅, 아니 피켓팅이 오늘 오후에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너무 무서운데 저 오늘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중간 1열에 앉는 꿈이라도 꿔봅니다. 와, 진짜 중요한 날이네요. 어떤 콘서트세요? 아, 진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시계 다 탁 켜놓고 안 되겠으면 친구한테라도 부탁해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한 명이라도 걸리겠지. 그 마사지건 있잖아요. 두두두두두 어깨 막 아프면은 마사지건 이걸로 막 클립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꼭 티켓팅 성공하시기를 복디가 진짜 진짜 응원합니다. 0204님. 월, 수, 금 나가는 헬스 프로그램에 연휴가 끼어 일주일 만에 운동을 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싶어요. 아자아자 파이팅! 와, 헬스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군요. 정말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아요. 그럼 또 3일 뒤에 3일치 다짐하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다 힘내볼 지니에다가 문자 보내주세요. 그 다짐 꼭 지킬 수 있게 복디가 항상 크게 외쳐드릴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0204님 화이팅입니다. 2373님, 요즘 알루미늄, 스텐, 황동 쪽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그 단가 컴퓨터 장부에 다 입력해야 돼요. 힘내자! 파이팅! 하, 이렇게 단가가 올라서 내 할 일이 늘어났다니. 가격 오른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내가 할 일도 늘어났어. 속상하시겠다. 2373님, 얼른 뚝딱 잘 해내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봅니다. 윤하의 해성.

빛나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띠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4311님,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4311님께서는 나의 다짐, 가족한테 잘하기 다짐해요. 미소로 인사도 하고요. 그쵸? 아, 누구한테 잘해? 그냥 내 가족한테 잘해야지. 평생 내 편인 내 가족한테 잘해야 되지. 그쵸? 저도 오늘 4311님과 함께 같이 다짐해 봅니다. 아자아자, 우린 할 수 있어요. 3445님, 나의 다짐, 나 자신 행복하자. 큰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행복하자 다짐해요. 그쵸. 큰 거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그냥 멋이 중언니 행복한 게 최고지 다짐해 봅니다. 2405님, 흑디 오늘 너무 골졌어요. 감사해요. 화사한 옷 색깔이 찰떡이심. 고맙습니다. 오늘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민트색 옷을 입어봤어요. 저는 오늘 책 좀 읽고 싶어요. 빌려놓은 건 쌓여서 산이 됐는데 안 읽고 반납은 이제 그만. 비오는 아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복디도 오늘 반성 좀 하고 책 좀 읽어볼까요? 아, 오늘 복디는, 어제 복디는 그 경북 문경에 신부님 뵈러 갔다 왔거든요. 엠마오 기쁨의 기쁨 피정의 집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좀 여유로워서 명동 밥집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책을 안 읽어서 멍청해지는 것 같아. 책 읽어야지. 우리 어제 우리 리온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안톤 체호프 단편선도 좋고 처음에 책을 읽어야겠다. 부지런히 아자아자, 우린 할 수 있다. 복디랑 같이 다짐해봐요 여러분. 0511님, 나이 드니까 건강하게 오늘도 무사히 보내자 다짐해봐요. 그쵸, 멋이 중언디.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사하고 건강하게. 장문수님, 반가반가 수진님. 오늘 모임 가는데 즐거운 시간 되기를. 비가 오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차분한 마음 가지고 조심조심 나가셔서 모임에서 아주 좋은 기운 한껏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873님, 목포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는 윤요셉입니다. 드디어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찾아와서 기쁜 마음에 오랜만에 출석 체크 겸 자랑해보려고 문자 사연을 보냅니다. 3년 만의 결실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으로 이승환의 사랑에 뿌려진 사랑만큼 청해봅니다. 아, 이제 6주차예요 라고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5863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주요? 어머나. 또 이렇게 아빠의 피를 받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날까. 크, 나중에 복디한테도 살짝쿵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아가 천사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셔야 돼요. 자, 우리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지니,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쿵 하고 와닿았는지. 아, 오늘 어렵습니다. 복디의 다짐도 너무 많았고요. 자, 오늘의 진이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오늘 같이 복디랑 책 좀 읽읍시다. 2405님 그리고 5873님, 새로운 가족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587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축하의 의미에서 띄워드립니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임유리님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질풍가도 신청합니다. 저요. 1부 마지막을 우리 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질풍가도로 텐션 올려보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유정석 질풍가도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7277님 경쾌한 음악 들으면서 오늘도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최면을 걸어봅니다. 사실 자영업자는 매월 월말이 힘들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마지막 주예요. 거기다가 이제 5월에 한 주도 평일은 오늘까지 사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실 텐데 파이팅! 7277님 분명히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이 복디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이거 말고도 좋은 일 분명히 생겨나실 겁니다. 7277님 파이팅! 도윤지님, 복디, 노래 나올 때 잠시 휴식하고 오시죠? 배는 안 고픈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공복이에요. 배가 고픕니다. 공복에 계속 커피만 홀짝홀짝 정신 차리려고 홀짝홀짝 하고 있는데요. 배는 고프지만 이거 끝나고 또 요기하면 되죠 뭐. 윤지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2026년 청룡 7은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강님 대축일에 성령 7은 뽑잖아요. 이거를 우리 가톨릭 OTT CPBC 플러스에서도 함께합니다. 성령 7은 이벤트 배너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름과 세례명 적고 성령 7은 받으시면 되는데요. 내가 받은 성령 7은과 기도지향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성령 7은 기도초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오늘까지예요 여러분. 혹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CPBC 플러스로 들어가셔서 배너 이벤트 배너 클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IS동서 아이패크 현대산업개발 하이모 한국 MSD 한국 PNG 판매 현대해상화재보험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4: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8: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효소에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바꾸게 될까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싹 다 갈아퍼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리싹 다. 자, 막 싹 다 갈아엎고 싶은 것들, 완전 리셋시키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죠? 이런저런 쓸데없는 고민으로 복작복작하고 뚱뚱해진 내 머릿속,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속, 마음으로나마 갈아엎어볼까 하시는 거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다. 그냥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싶으신 거 있으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난 아이디어 함께 보고요. 선물도 챙겨드릴 거니까요. 샵 1053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싹 다 갈아엎고 싶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우리 싹 다 바꾸고 싶은 거 무엇이 있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0: 출발.
1: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은 뭘 다 싹 다 갈아엎고 싶으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4613님, 냉동고를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제는 유물이 나올 것만 같은 게 손이 안 가네요. 오, 많은 주부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차곡차곡차곡 테트리스에서 잘 넣어놓긴 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정말 유물이 나올 것 같은데 냉동고, 마법의 냉동고예요. 막 몇 년 전께 막 나오고 무한 저장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다 냉동고에 넣잖아요. 그래서 복디는 냉동고, 그러니까 냉장고 털이를 하려고 아, 예전부터 마음을 먹고는 있는데 아, 진짜로 손이 잘 안 갑니다. 아, 계속 뭐 시켜 요새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게 되고 뭐 나가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냉장고 털이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른 빨리 해야지. 2037님, 아, 약간 조금 슬픈데? 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못생긴 내 얼굴, 유전자의 힘은 무시하지 못하네요. 에이꿍! 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뭐 그건 내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못생겼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얼굴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37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부모님이 들으면 너무 속상해 하시겠네. 1214님, 15년 동안 이사 한 번 안 가고 15년치 짐들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우리 집을 진짜 막 싹 다 갈아엎고 싶네요. 이사만이 답일까요? 이참에 리프레쉬 하는 겸 이사 가세요. 내 마음대로 그냥 아 진짜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한번 이사 한번 가볼까? 아 자 한번 통장 한번 열어봐. 아 이럴 때 많죠. 진짜. 이렇게 뭔가 맨날 사는 집, 맨날 보는 집인데 가끔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방바닥도 마음에 안 들고 벽지도 마음에 안 들고 가구도 싹 다 없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럴 때 이사 가고 싶을 때 정리를 또 싹 하면은 또 새 집 갖고 괜히 내 손길이 다 구석구석 닿아가지고 다시 애정이 가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냥 정리를 좀 잘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가구 배치를 바꿔보시면서 이사하는 기분으로 우리 집을 살짝 새 단장을 해보면 어떨까. 1214님께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문자 또 왔어요. 1457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집인데 새로 싹 다 바꾸고 싶어요.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가구 배치를 살짝 바꾸면은 다시 뭔가 애정이 샘솟으면서 아, 이거 여기다 놓을까? 아, 이거 여기다가 놓을까? 저거 사서 갖다 놓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주택이시면 뭐 이렇게 예쁜 화초나 뭐 깻잎 같은 거라도 심어가지고 집에 애정을 주세요. 이사를 다닐 수 있는 게 집값도 비싸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살짝 바꿔보시면 어떨까? 아주 작게나마 정리를 하시면서 해보면 어떨까? 9446님,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놈의 살들요. 아마도 체질인 듯한데 처음부터 싹 다 갈아엎으면 좋을 듯요. 물만 마셔도 찌는 이놈의 체질! 완전 공감하죠. 이게 살이 잘 안 빠지면 뭔가 나의 근본부터 잘못된 것 같아. 애초부터 그냥 나는 살을 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병원은 그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체질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운동을 좀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 체질을 운동 같은 걸로 체질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질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복디는 그래요. 복디는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 지나니까 체질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막 열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도 많이 타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9446님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어렵다는 거 완전 공감하고 완전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몸인데 내가 열심히 가꾸는 수밖에. 화이팅. 6199님 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모든 것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 스트레스야 다 물러가라. 복지도 막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뭐 어쩌겠어. 그냥 있는 수밖에 다른 재미난 것들로 다시 채우는 수밖에. 그게 그 스트레스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스트레스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의 주의를 좀 돌려보는 거. 그게 어떨까? 자, 오늘의 장원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많은 주부님들이 공감하실 냉동고를 싹 다 갈아엎고 싶어요. 유물 나올 것 같은 나의 냉동고! 라고 하신 461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넘어갈게요. 보이넥스도어 할리우드 액션. Yeah.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서원입니다.
0: 교수님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들어오면서 싹 다 바꿔주세요.
0: 네.
1: 노래 가사가 참 후련하고 시원하잖아요.
0: 네.
1: 신장 투석 들어보셨죠? 피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마인드 투석.
0: 아.
1: 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0: 네.
1: 관점을 싹 다 바꿔주세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감정 셰프 이서원입니다.
0: 와, 정말 이 마인드 투석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주의 수요일마다 우리 보기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1: 네네.
0: 또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시잖아요.
1: 맞아요. 한 2년 동안 감정식당을 진행하면서 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똑같이 A라는 걸 바라볼 때,
0: 네.
1: 여기서 우리가 B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때요? C로 바라보시면 어때요? 하는 것들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점점 싹 다 바꿔나가는 더 성숙한 삶. 우리 감정식당에서 지향하고 있죠.
0: 네, 교수님 덕분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 네.
0: 또 고민에 머무르지 않고,
1: 네,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이나 감정이 있으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특히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어서 익명으로 사연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빨리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까요?
1: 고, 네.

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6살 중소기업 관리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닌 지는 20년 가까이 됐고요.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는 이제 중2입니다. 아직 돈 들어갈 일도 한참 남았고 대출도 아직 한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돈을 더 잘 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딱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사에서 적당히 일하다 퇴근해서 집 앞 편의점 들러 맥주 한 캔 사고 주말에는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아내랑 마트 가는 지금의 삶이 딱 좋습니다. 누가 보면 재미없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평범함이 좋거든요. 근데 요즘 회사에서 자꾸 야망을 더 가져보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 때 승진 대상자라고요. 사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줄을 잘 서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는 그게 너무 숨이 막혀요.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겁도 납니다. 아이 키우려면 지금 드는 돈은 돈도 아니라는데 이러다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못해주는 아빠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승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의 마음이 혹시나 회사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이진 않을까 하고 눈치도 보입니다.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살고 싶은 저. 너무 안일한 삶인 걸까요?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1: 네.
0: 근데 주변에서 계속 야망을 가지라고 하고
1: 네.
0: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이 너의 삶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삶이 아니야 라고
1: 네.
0: 막 부추기는 것 같고
1: 네.
0: 그런 분이 고민을 털어두셨습니다.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마음도 문제가 되나요?
2: 여기서 키워드가
0: 네.
2: 안일, 야망.
0: 안일과 야망 완전 반대되는
2: 네.
0: 거죠?
2: 안일 vs 야망이잖아요.
0: 네.
2: 야망을 풀어보자면 야 망한다.
0: 욕심부리면 망한다.
2: 네, 안일을 풀어보면 안정된 일자리,
0: 그쵸?
2: 안정된 일상.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1%에 가깝게 행복하게 사는 분이 행복 푸념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다. 이런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였어요. 형수님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 편지 한 통만 딱 보냈어요.
0: 네.
2: 근데 뭐라고 썼냐면 내용은 잊어버렸지만
0: 네.
2: 삼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군대 생활도 군대 마친 후의 생활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지를 들고 한참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제 군대 생활은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빨리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서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것도 사회 아닌가? 이것도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초로 군인이었던 25살에 저는 과정도 즐겨야 한다는 철학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났잖아요. 35년이 지난 지금 형수님한테 고백했죠.
0: 왜요?
2: 제가 환갑이 됐을 때 형수님
0: 네.
2: 사실은 그때 받았던 편지가 결정적으로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편지 보낸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원래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삶도 제 아내의 삶도 저의 삶도 과정 중심이거든요. 오늘 우리 방송하는 것도 이 방송을 마친 후에 어떤 피드백이 올 것인가
0: 네.
2: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0: 네.
2: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과정이 목표다.
0: 그쵸.
2: 그렇다면 지금 안일을 걱정하는 이분이야말로
0: 네.
2: 안정된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께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그 스승이신 이근우 정신과 의사 선생님 91 되셨거든요. 91 되신 선생님이 91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이대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하던 남자분 7분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0: 오.
2: 사회적 지위도 간호조무사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0: 그쵸.
2: 간호원들을 좀 도와가지고 말하자면 좀 여러 가지 필요한 의료 행위를
0: 네.
2: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걔들이 다 고등학교 출신이고 군대 갔다 와서 간호조무사 일을 맡았는데
0: 네.
2: 일단은 욕심이 없어. 자기 분수를 알아. 그래서 더 이상 오르려고 하지 않고 자조하지 않고
0: 네.
2: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월급 타면 치킨 사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걸 20년 30년 이어가더라고. 누가 그러다가 집을 사면 다 자기 집을 산 것처럼 축하해주고
0: 네.
2: 누가 대학을 진학하면 방통대를 진학하면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자기 분수에서 조금 올라가면 다들 기뻐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게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걔도 해가지고
0: 네.
2: 자기들끼리 공동체도 만들고
0: 그게
2: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아흔 하나 되신 우리 스승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행복이 뭘까요? 지금 일상이 안정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래서 저는 빠밤으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멋있으면 우리 아내는 멋있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과 사니까
0: 그쵸.
2: 최고의 아내가 되고 최고의 또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주말 즐기시고
0: 네.
2: 걱정은요. 그때 돼서 하면 돼요.
0: 맞아. 그때 벌어지고 나서 하면
2: 네,
0: 돼.
2: 네. 벌어지고 벌써부터 땡겨서
0: 맞아요.
2: 얘기 불안을 가지고 불쌍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0: 불안을 우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2: 그럼요. 제가 캐나다에 35세 여행을 갔을 때 그 캐나다 교민 회장님 부인이 저한테 오시기 전날 제 인상이 어두운 것은 한국 교민들은 다 내일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근데 캐나다 애들은 늘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에 늘 파티하고 뭐 치맥하고 늘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0: 네.
2: 집도 없는데 요트 타고.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맞는지 내일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맞는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캐나다 교민회 부인 회장님 부인께서는 저한테 한국 사람들 너무 내일만 보고 살지 않나요? 그러면 평생 불안하게 걱정만 하면서 살 텐데 캐나다 애들은 오늘만 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캐나다 애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니실까?
0: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0: 맞아.
2: 뭐 말씀드릴 게 없고 그죠? 부럽습니다.
0: 부럽습니다. I envy you. 진짜. 네. 그냥 지금 딱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네. 있는데 이것이 행복이지.
2: 싹 다 유지해 주세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아닐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 그렇죠.
0: 안정적인 거지.
2: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 너무 편하니까.
0: 네.
2: 호강의 겨워서 네. 참.
0: 기준을 남들의 기준에 두지 말고
2: 예.
0: 그냥 내 스스로 내 안의 기준에 지금 난 충분하다라고
2: 네,
0: 생각하시면
2: 네, 네.
0: 잘하고 계신 거죠.
2: I'm good enough.
0: 그러니까요.
2: Good enough.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0: 충분 네. 충분. 만족이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2: 모두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러니까요. 예. 만족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속 성공을 강요하고
2: 네.
0: 대박을 강요하고 뭐 대박나세요.
2: 네.
0: 라고 얘기하시는데
2: 이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0: 뭐예요?
2: 나이.
0: 아오.
2: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0: 네.
2: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늘 스마일 웃으면서 그러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0: 스마일.
2: 네.
0: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무료 방송 토크 아니면 비밀글 기능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적재 지금 이대로.

연애할 때만 해도 진짜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남편. 말수도 적고 어디 가면 묵직하게 분위기를 잡는 타입이요. 신혼 초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약봉투를 툭 건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0: 나이 들면 이렇게 변하나요? 몇 달 전부터 드라마 보다가 남편이 자꾸 웁니다. 처음에는 웃겼는데요. 이제는 거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사람이 너무 수다스러워졌다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러 내려가면 5분이면 될 걸 40분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이랑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가끔 남의 집 텃밭 채소까지 얻어오고 말이죠. 저는 아직도 과묵했던, 그리고 듬직했던 그 시절 남편이 그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된다던데 저희 부부도 딱 그 시점에 도달한 걸까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은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반대로 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1: 그럼요.
0: 20대 때, 30대 때 결혼 전, 네. 신혼 초에는 옜다 오며 주, 뭐지? 오며 주었다? 맞나요?
1: 네, 네.
0: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던져준다든지 네. 약봉투를 던져준다든지 상남자 스타일에 반해서 네, 네, 내가 네, 이렇게 네.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수다쟁이.
1: 네.
0: 그리고 뭐 별거 아닌 건데도 막 엉엉 울면서 TV를 막 TV 보는데 엉엉 울고 너무 여성스러워졌다. 그래서 이걸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1: 네. 저희 누님이 제 10대 때 조그만한 날벌레 같은 거 들으면 어머나 뭐 이러다가 지금은 벽에 손으로 탁 찍어
0: 그렇죠.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태토남, 태토녀, 네, 뭐 네. 애견남, 애견녀.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강한 걸 태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면서 태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강한 걸 애견이라고 했는데 정말 딱 이분이 네. 태토남에서 애견남으로 변하셨어요.
1: 전형적으로 그렇네요.
0: 네네.
1: 과묵하고 듬직하던 분이 다정하고 다감한 분이 됐네요.
0: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딱 저는 에겐 에스트로겐 약간 네네. 여성적인 남성분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더 어머 오히려 잘 됐잖아 라면서 사연을 만나봤는데
1: 나의 선호가 문제인 거죠.
0: 그러니까요.
1: 나의 선호는 듬직한 상남자.
0: 그러니까.
1: 말없이 건네주고 가는 그 남자.
0: 그러니까요. 말없는 남자.
1: 네.
0: 남자다운 남자.
1: 그렇죠. 아 옛날이요. 그리움이 물결친다.
0: 네.
1: 지금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더 좋았다.
0: 더 라는 좋았다.
1: 사연을 보내주셔서 돌이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0: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거 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1: 네.
0: 나는 애견녀에서 태토녀로 바뀌지 않았나. 사연자는 그렇죠. 그렇게 바뀌시지 않았나.
1: 저희 누님처럼 맨손으로 날파리를 때려잡는.
0: 네. 그렇죠.
1: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래? 너 남자가 뭘 그리 겁내니?
0: 그러니까 아 이게 뭐라고
1: 턱턱 잡고. 그러면 누님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0: 네.
1: 바로 적응이란 두 글자에 있어요.
0: 적응.
1: 어머나 하면서 깜짝 놀라던 것들로는 수많은 날파리들과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0: 그쵸.
1: 용기를 가지는 것으로 서서히 적응했다는 것이죠.
0: 네.
1: 듬직하고 그다음에 과묵한 것으로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적응이에요.
0: 네.
1: 현실 적응, 문제 적응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0: 네.
1: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부르죠.
0: 지혜.
1: 위즈덤, 지혜.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동물이 있거든요.
0: 네네.
1: 카멜레온.
0: 오,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1: 적응의 동물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생존을 계속 이어가죠. 우리 모두는 카멜레온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카멜레온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주대도 없이
0: 왔다리 갔다리.
1: 예, 환경에 따라서 팔랑귀처럼 네. 계속 바뀐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건강한 팔랑귀도 있는 법이다. 너무 그 고집만 부리면 우리 꼰대.
0: 그렇죠.
1: 고집 불통.
0: 아, 막 맞아. 고집, 왕고집.
1: 네, 왕고집. 그러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남편은 그 상남자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기본이 상남자이시거든요.
0: 그쵸.
1: 이분은 또 상남자가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어느새 말없이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또 드러나지 않을까.
0: 그게 어디 갈까요? 원래 그럼요. 그분이셨는데요.
1: 그러니까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바밤 하나는 우리는 MBTI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0: MBTI?
1: 예, 이런 분 있잖아요. 나 사실은 I야.
0: 나는 사실 내향적이야.
1: 야, 근데 거짓말 누가 너 보고 I라 그래? 이지, 이지 이러거든요. 네. 이건 누가 듣는 소리예요? 복디가 듣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0: 사람들이 다 저 외향적이라고.
1: 네가 I라고? I라고?
0: 거짓말하지 마. 다시 해봐.
1: 야, 그럼 세상에 I가 어딨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적응의 결과라는 거죠.
0: 그쵸.
1: 수많은 사회생활 기상캐스터로서 아나운서로서 그다음에 행사 진행자로서 하다 보니 아이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0: 그쵸.
1: 굶어 죽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와서 웃고 아 맞습니다 하면서 진행할 때도 이렇게 좀 텐션 업 돼줘야 네.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일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하면 I는 줄어들고 E는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TI의 결과가 극단적 I에서 서서히 중간으로.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중간으로 E로 갔거든요.
0: 네.
1: 그래서 MBTI의 정석은 나이가 들수록 E와 I의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 만약 그것이 계속 극단치가 있으면 네. 아직 철이 안 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MBTI의 성격 유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향성이다.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게 살아남기에 가장 좋다. 그래서 그 성격 유형을 주로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요. 이게 E였던 사람도 I로 변하고 I였던 사람도 E로 변하고
0: 네.
1: 어르신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댔는데 요즘은 내가 좀 조용하단 말이야. 나댔더니 좋은 게 없어. 사람들만 멀어지고 그래서 요새는 말을 좀 아껴. 그럴 때 성격 검사하면 I로 나온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MBTI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댑션, 적응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다.
0: 적응하고 있다.
1: 네, 유명한 문구를 또 이서원 빠밤 교수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뭔가요?라고.
0: 뭔가요?
1: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비 오면 비 속으로. 좀 멋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네, 네.
1: 저는 제가 하면서도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다. 그래서 박영규 씨의 노래 카멜레온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막 느끼하게 부르시지만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래 환경에 잘 적응해야지.
0: 그쵸.
1: 근데 슬픈 카멜레온도 있는 거 아세요?
0: 뭐예요?
1: 엄마 아빠가 미숙하고 왜곡된 사람인데 거기에 잘 적응하잖아요. 그런 카멜레온이 되면
0: 미숙한 카멜레온
1: 정신질환자가 돼요. 그래 정신질환은 왜곡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걸 말해요. 분명히 조직이 이상한데
0: 네.
1: 조직에 적응을 너무 잘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간 또라이가 돼요.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0: 네네.
1: 부모가 이상한데 그래서 가끔 가출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이놈의 집 구석에는 못 살겠다.
0: 벗어나야겠다.
1: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에 가서 건강한 카멜레온이 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오늘 사연 두 사연을 보면서 참 별 걱정들을 다 하시는구나.
0: 오늘 두 사연 다 통하는 게
1: 네.
0: 약간 그냥 조바심이 좀 나시나 봐요. 이대로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자랑하나?
1: 하나는 한 앞에 사례는 그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0: 네.
1: 야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0: 네.
1: 그래서 미래를 걱정했다면 지금 사연은 과거를 그리워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옛날이요. 우리 상남자 어디로 간겨?
0: 네.
1: 이러는 거죠.
0: 그리고 요즘 그렇게 상남자가 통하는 시대인가요?
1: 아닙니다.
0: 그렇죠.
1: 네. 그 제2의 성 뭐 이러다가
0: 네.
1: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 제3의 성이에요.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새로운 성이 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다정다감함 이것은 인간이라는 성이거든요. 친절함 인간이라는 성이거든요. 그건 여성이나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제3의 성으로 가고 있다. 네, 우리 그냥 성별로만 여남이지 우리 서로 그냥 거실에서 얘기하듯이 계속 토크어바웃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쵸, 그쵸.
1: 이것이 제3의 성인 거죠.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화장실에서 여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자 남자 화장실이 따로 없더라고.
0: 공용 화장실.
1: 와, 그걸 보고 시대가 정말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뭔가를 구분하던 것에서 우리가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치.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너무 이쁘네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이쁨.
0: 뭔가 상남자로 계속 오랫동안 계셨으면 네. 너무 가부장이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1: 텃밭에 가서 공짜로
0: 네, 상추도 오고
1: 깻잎도 오고
0: 얼마나 싹싹해.
1: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맛있게 쌈장이나 준비하면 되지.
0: 어디 가서 막 여자랑 말 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보다
1: 싹 다 얻어먹어. 그죠?
0: 도윤진님. 네. 어머 남성 갱년기네요. 저희 남편도 저랑 있을 때는 믿음직한 남편 최고인데 시댁 가족들 모이면 깐족되고 수다스러워서 제발 채통 좀 지켜라 잔소리합니다.
1: 남자들이 수다 훨씬 많이 안 되잖아요. 한번 터지면.
0: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혜영님, 지혜의 다른 말은 현실 적응이다.
1: 맞습니다. 네.
0: 현주님께서는 교수님 특강 토요일에 듣고 처음 들으러 왔어요. 아하, 토요일에 그러시구나. 무슨 특강 하셨어요?
1: 토요일에 제가 무슨 특강을 했죠? 요즘 성당들을 자주 가거든요. 이번에 약현 성당에 갔었어요.
0: 오, 그 예쁜 중림동 약현 성당.
1: 너무나 예쁘죠. 거기에 그쵸. 가톨릭 출판사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저는 정말 강의를 하고 질문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질문만 받아라.
0: 왜요? 왜요?
1: 강의하지 마라.
0: 아, 질문.
1: 강의보다 이렇게 사례의 질문. 이게 다 이 방송 탓이에요. 아. 이 방송에서 듣자 말자 이야기를 하는 게 특화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게 훨씬 좋고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이소은의 톡투유 한번 가보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약현성당에서 제 특강을 들으신 분이
0: 오셨나 보다.
1: 좋구나 수요일 하시는구나 제가 얘기했거든요. 8시부터 9시까지 최고의 인기 코너라고 말씀드렸더니 최고 인기 코너는 들어야지 하고 오셨나 봐요. 네.
0: 반갑습니다 현주님.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G.O.D. 반대가 끌리는 이유.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3368님께서 이성원 교수님 삼행시 보내주셨어요. 오늘 띄워주세요. 이 세상에서 서러운 감정의 사람들에게 원 없이 공감과 해결을 주시는 분.
1: 와, 최고신데요.
0: 근데 다른 분도 오늘 무슨 갑자기 삼행시를 막 보내주셨는데 2037님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성거리며 헤매는 나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원하면 상담하세요. 이성원 교수님이 아픈 당신 마음에 위안을 주실 거예요. 화이팅!
1: 와우, 이 맛에 방송합니다.
0: 아니, 갑자기 정말 갑자기 왜 이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삼행시를.
1: 그러게요.
0: 이렇게 멋있는 삼행시를 남겨주셨습니다.
1: 기억해야 되겠는데 오랫동안.
0: 네. 오늘도 우리 이성원 교수님께서 보기들 마음에 위안을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고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앞당겨 걱정하지 말고 과거 그리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0: 현재 머무세요.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015B와 신규선이 함께 부른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1: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모닝 글로리라는 참 예쁜 이름의 나물이 있습니다. 바로 공심채인데요. 줄기 속에 비어있어서 빌공자를 써서 공심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워터 스피니치 또는 워터 모닝 글로리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흔히 그냥 모닝 글로리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채소인데 우리 미나리처럼 아삭한 식감이 있으면서도 또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속이 비어있는 덕분에 양념이 금세 스며들어서 살짝만 볶아도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고 하죠. 이렇듯이 우리 속마음도 조금만 비워낼 수 있다면 좋은 말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삶의 작은 기쁨들도 훨씬 더 잘 스며들겠죠. 오늘도 마음 한켠을 조금 비워두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